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Jonas Brothers, Strangers, to get us started. And hey,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 101.3. Today is July 2nd. And the time is a little past 10:05.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Boinen Radio, we are so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열려있고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And as you know,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rerun is at 6 p.m. And the second rerun is at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re having a fine morning. 즐거운 아침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The Strangers We Remember입니다. Today's theme is The Strangers We Remember. 뭔가 좀 이 poetic 하지 않나요?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지어놓고 타이틀을 지어놓고 좀 poetic 하다라는 생각했는데 there's something, I don't know, a little poetic about The Strangers We Remember, the title, right? Don't you think? And after coming up with a new topic every single day, I think I'm getting really good at this.
1: 저도 매일매일 주제를 다른 주제를 생각해내다 보니까 약간 도가 트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의 인생 어느 시점인가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연을 이어온 현재의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죠.
0: If you look back on your life and around you, there are people who came into your life and never really left. And they're still with us today. And they've become some of the most important people for us.
1: 지금까지 앞에, 옆에 계속 있다면요. 하지만 우리가 잠시 스쳐간 사람도 있죠. 이 스쳐 지나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전히 생각나는 이 stranger들이 있습니다.
0: But then there are those strangers, right? You know, of course, most of the people we have passed by in our lives are long forgotten. Yet somehow, a few of them still live quietly in our memories.
1: 그 stranger, 낯선 사람들인데 왜 기억이 나는 걸까요?
0: Why is that? I ask myself.
1: 뭐 그들의 어떤 선행 또는 반대로 그들의 악행 아니면 그냥 그 당시에 뭔가 얽혀있던 나의 기억 속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일 수도 있죠.
0: Maybe it could be due to an unexpected act of kindness or something opposite, something hurtful

that they said or did, or maybe they simply become part of a moment in our lives that we could never forget. So I asked myself, why do some strangers stay with us long after they're gone? 이 낯선 사람들이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면 어떤 이유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연락할 일도 없고 다시 만날 일도 없는 사람을 못하러 굳이 기억해. 공허한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기억보다는 그 시간,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 종합세트처럼 다 같이 따라오는 추억의 소환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And you could of course say, what is the point of remembering all these strangers, right? We'll probably never see them again in our lives. Or I think that's true, but perhaps what we are really holding on to isn't that specific single person at all. It's the season of life that they happen to walk through with us. They're sort of woven into a larger memory, I guess, sort of a whole collection of emotions and places and moments that still mean something to us today. 그런 의미에서 이런 topic을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뭔가 아직 기억에 남는다면 왜일까? So who is a stranger you'll never forget and what made them so memorable? 오늘 이런 좀 특이한 주제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이야기 함께 해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랜덤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나면서 같이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좋고요.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답변은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 50원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토킹 섹션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룸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죠. 또 이런 노래가 있죠. Keen입니다. We might as well be strangers.

Couple of songs, Keen, We Might As Well Be Strangers, and the song after that was Roy Kim, 잘 지내자, 우리. So Stranger, You Never Forget. 저는 나름 잘 topic을 정했다고 생각하는데, it's not easy, I guess. 1232님께서 오늘 주제는 많이 어렵네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1232님 says, 남은 나를 스트레인저로서 어떻게 스쳐 지나가고 느꼈을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돼. 라고 이렇게. I wonder how other people viewed me as a stranger.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passerby 1번이었을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낯선 사람들로 봤을까요? How does do other people usually view you as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one of the people로 봤을까요? Reason that I thought of this topic is that 저는 누군가 있었거든요. It's so random because I think we my family was on a trip, I think somewhere long time ago. I think probably, you know, 7 or 8 years ago. 어딘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it was at the airport. 이제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하고 딸하고 we were waiting to get on board, right? On a plane, right? And there was this announcer who I guess was part of the employee for airline company. 보통 이제 그 게이트에서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이 공지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항공사 직원들. 그죠? And you know they make certain announcement, you know, your plane will be boarding in, you know, 10 minutes or 15 minutes, so you know try to get on board, prepare yourself to, you know, get on. 약간 그런 메시지 공지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었는데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 공지가 나오는데 이분이 언변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He was such a brilliant speaker. 목소리가 너무 좋고 이 톤이나 이 딜리버리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you know, I was a radio producer at the time also. 그래서 와, 이분 약간 인터뷰라도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he just had just a awesome way of you know, making that announcement. 굉장히 뭐 it was just very bland, you know, announcement, but he made it really fun to listen and very entertaining. To listen.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솔직히 얼굴도 못 봤어요. 그냥 목소리만 들었는데 I guess, you know, total stranger, perfect stranger in a way, but his voice and his presentation, I guess, really sticks in the memory.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That's why I came up with this topic. 그죠. 저만 답변이 있다고 이렇게 또 이것을 주제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It's kind of a selfish of me to kind of make this as a topic because I have answers for it. 나만 답변할 수 있다고 이렇게 topic으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 조금 죄송하지만. 하지만 이런 뭔가 인상 깊은 분이 한두 분씩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again, Have you ever met a stranger just a few minutes who left a lasting impression on you? Or it could be a person that you had a, you know, conversation with that you still think about today. 뭐 어떤 근데 이 한국의 문화가 또 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문화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So I think it's more likely this kind of a scenario would happen not in Korea, but probably in America. 그래서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cultural shock 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 전혀 인생에서 처음 본 사람들이 말을 건다는 사실. I guess at random places, you know, if you go to a supermarket and if you go to a train, you get on a train and person who sit next to you. 근데 뭔가 깊은 어떤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랜덤하게
뭔가를 물어본다든지, Hey, how's it going? Or good morning. It's just a short conversation. 그런 식으로 또 스트레인저들이 말을 거는 문화가 있거든요. It's something that we can never imagine. We can hardly fathom, you know.

in our daily setting here in Korea, 그죠? 누군가 말 걸면 막 굉장히 defensive해지잖아요, 그죠? But I think that is just a cultural thing. 맞아요. 스카프드로 낙타님도 미국인들처럼 낯선 사람과 눈 마주치면 스마일 해주고 그럴까요? I think, yeah, it takes some time. 그러니까 뭐 그런 문화가 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Well, anyways, apologies for making today's topic a rather difficult one to answer. But 혹시 있으시면 a stranger that you met in your life that you still remember for, you know, for whatever reason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대화가 이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이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제대로 된 topic을 준비하지 않은 저의 저를 질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Blame me for this. 캐리 언더우드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again.

0: And I don't need an excuse, 'cause I'm wearing my brand new shoes.
1: Paolo Nutini, Brand New Shoes, just titled New Shoes, was the song you just heard. Okay, let's get to it. Although it's not a direct answer to our question, memorable stranger. 소희님께서 오랜만에 메시지 주셨네요. 소희님 says, 미국의 스몰 토크 문화가 총기 소지 때문에 나 안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라는 해석도 봤어요. 그리고 그 스몰 토크의 칭찬 대상도 내가 타고난 것이 아닌 뭐 외모, 체형 등등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것, 옷, 네일, 미소 등등이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읽었는데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That is a new perspective. Soyim says, I once read an interesting take on the American culture of small talk. Some people say it may have developed, at least in part because of America's gun culture as a subtle way of, you know, signaling, you know, I'm friendly, I'm not a threat. Another thing I found fascinating is that what people tend to compliment on instead of praising things that you're simply born with, like your looks or, you know, your body shape or whatever, they're more likely to compliment choices you have made, like your outfit, nails, hairstyle, or your smile. 그렇군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냥 뭐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도 you have beautiful eyes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you have a great hairstyle 뭐 그런 컴플리멘트도 많이 하는 걸 들어.

거든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물론. So kind of, you know, depending on, you know, how you perceive it,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그 small talk에 대해서는.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Billy Joel의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The Stranger.

0: Don't put the blame on me. Don't put your blame on me.
1: Couple of tracks that we heard, Billy Joel, The Stranger, and the second track was actually a request from our kitty님, Rag and Bone Man, Human, 두 곡 듣고 왔습니다. Which was a request from 스카프 들은 낙타님, who says, speaking of 미국 문화 약간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문 잡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젠틀하고 좋더라고요. 아마 여자 중에는 저만 유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크크크 남자로 태어났어요. 아, 본인께서 이 문을 잡아주는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So speaking of American culture, I just thought of this thing. I really like it when people hold the door for you. It feels gentle and kind. Maybe I'm the only woman who likes who would do that actually. I guess I should have been born a gentleman. Gentlewoman이시죠. 그러니까 gentlewoman. Gentleman으로 태어나시지 않아도 gentlewoman으로서 문 잡아주시면 that's good enough, I think. 스카프 들은 낙타님 감사드리고요. So 독더미님께서는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곁가지 어떤 그런 말씀만 주시고 이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고 계신데요. 독더미님 says 러시아에 혼자 출장 갔을 때 일인데요. 낯선 이들의 외모에 선입견을 가졌던 저를 반성할 일이 있었는데 버스에서 제가 내려야 할 곳을 눈빛으로 알려주시면서 천사의 미소를 지어주셨던 버스 기사님. 성당 앞 시장에서 과일을 조금 사는데 이것저것 먹어보라며 더 담아주시고 또 웃어주셨던 과일 가게 아저씨. 그러고 보니 미소는 아주 큰 힘을 가졌네요. 그렇군요. So this happened when I traveled to Russia for a business trip. And it made me realize that I judge people by their appearance. A bus driver gave me a warm smile and let me know with his eyes when it was my stop. And then at a market, I bought a little fruit, and the man at the fruit stand kept telling me to try different kinds, you know, added a little

extra and smile the whole time. 그렇죠. 그렇군요. 이렇게 먹어보라면서 이렇게 담아주시고, 와, 굉장히 그 정이 느껴지는데요. 한국인의 정이, 그죠? 좋은 어떤 기억이셨을 것 같고, 또 뭔가 선입견을 바꾸게 되는 그런 기억이셨을 것 같습니다. I'm sure that it was a sort of a, you know, not life-changing experience, but, you know, opportunity for you to kind of think back about your stereotypes or, you know, or whatnot based on, you know, people's appearance. 카더가든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Home Sweet Home 듣고 오겠습니다.

카더가든입니다. Home Sweet Home. 오케이, okay, 좋습니다.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I intended for this topic and I expected a certain direction and you know possible discussions that we'll have. But 이런 류의 어떤 이런 메시지와 사연들은 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It's all good, I think. You know, 제가 뭐 이렇게 뜻한 바가 항상 맞는 게 아니니까요. It's just I love the you know different you know possibilities of different you know topics and discussion that you know our QT님s can really provide. Love it, love it. 좋습니다. 그러면 사연들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또 보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 2부, 3, 4부에서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니님께서 since talking about stranger that you never forget, these are some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p.m.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 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So please come visit our open chatting room and hang out with us there as well. 또 문자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1013에 50원의 문자 용료,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s, you know, stories, shout-outs, you know, send them all my way. 좋습니다. So before moving on, just a little teaser for tomorrow's segment. 내일 새로운 그 코너가 하나 런칭을 하는데요. It is actually just a temporary segment. It is actually summer vacation special segment. 여름방학 special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I say 여름방학 because 여름방학 usually is associated with students, right? So because the reporter that we have a first ever reporter for our show, and she is actually a high school reporter. So I do not expect much from the reporter, but she has put in a lot of work for this segment as well. So it's a feature segment that's going to feature a reporter, high school reporter, intern reporter. And it's going to be a music-centered segment. And we'll be kind of exploring, you know, what kind of music high schoolers listen to these days and what kind of stress that they go through in school life. And, you know, how do they deal with the stress, you know, with help from music.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고요. It is a pre-recorded segment. 그래서 미리 준비한 패키지를 방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It's actually titled Soundbite. Soundbite라는 세그먼트가 되겠고요. Do look forward to that as well tomorrow. 내일 첫 방송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let's get into it. Some more, you know, messages sent in by our listeners that, you know, in line with our topic, strangers that you never forget. 7582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Around 15 years ago, I visited a luxury boutique in Cheongdam-dong to observe an inventory inspection as part of an external audit. 그렇군요. 굉장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15년쯤에 재고 실사를 하러 청담동의 명품 매장을 들렸던 적이 있는데 So, as I understand, 7582님 is CPA. 그렇군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처음으로 그런 명품 부티크에 가본 거였거든요. So it was my first time visiting a luxury store. And one of the sales associate helped me to check the inventory. And I still remember him vividly. 거기서 직원 한 분이 도와주셨는데 아직도 그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명품 부티크에는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그분이 깔끔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윤기 나는 수트에 말하는 방법이나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So he was part of the luxury experience. His perfectly groomed hair, elegant suit, and the way he spoke and treated other people. Even though I wasn't a customer, he treated me so well that I felt like a princess. 저는 손님도 아닌데 너무 잘해주셔서 그때 공주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때 아 사람들이 이래서 명품샵에서 그 많은 돈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For the first time, I understood why people are willing to pay such a high prices to go to luxury stores and buy their products. 그렇군요. 와. 이런 답변은 정말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분명히 남으셨던 거죠. 그죠? 그분도 기억이 남았겠지만 that whole experience, you know, it was
sort of etched in your memory as something that you look back on. 맞아요. 이런 경험을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실사 재고 재고 실사는 잘 하셨나요? Did you do your job of auditing the store? 세게 감사를 하셨던 건 아닌가요? 그 가게를. 엔딩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어서 신청곡도 신데렐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582님 들려드릴게요. 스윗박스의 노래죠. 신데렐라.

0: 스윗박스입니다. 신데렐라. 7582님의 사연이었는데요. I think, in a way, I thought about that story just for a while listening to the song. I guess that kind of customer service, you know, way the customers are treated in the stores or whatnot, I think it is sort of, you know, included in the hefty price that we have to pay for the luxury goods.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luxury goods를 살 때 그 퀄리티가 높거나 이제 brand name도 분명히 그런 가격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런 또 이 7582님이 경험하신 그런 커스터머 서비스도 어느 정도 또 그 가격에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So part of the customer treatment that you receive probably is included in the high cost of you know purchasing luxury goods in a way.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런가요?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another story by 뽀글님. 뽀글님께서는 주로 여행 중에 마주친 사람들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좋은 사람들이. 작년 이태리 출장 중에 버스 안에서 신용카드를 떨어뜨린 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청소년이 주워 갖다 주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라찌에라고 했더니 엄지 척을 해주더라고요. 그 유쾌한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밖에도 기억 속에 각인된 스트레인저가 저는 정말 좋은, 정말 많네요. 좋은 거죠. 라고 이렇게. Most strangers I remember are from, people I met while traveling. And during a business trip to Italy, I dropped my credit card on a bus and a teenager picked it up and brought it back to me. So I, you know, greeted back and saying, you know, grazie. And he gave me a big thumbs up. I still remember his cheerful smile.
1: 약간 또 우리의 선입견을 또 이렇게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행 가면은 뭐 지갑 잊어버리고 막 어떤 그런 경험들, 안 좋은 경험도 하시잖아요.
0: But, you know, it could be a stereotype. But it's, you know, good to be careful, I guess, right? While traveling. 왜냐하면 또 이제 여권 같은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하지만 또 그런 좋은 경험으로 또 이렇게 남아 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뽀글님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또 신청하신 곡이 여러 곡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선곡해봤습니다. Out of the two songs that 뽀글님 requested, here's my pick, Mac DeMarco입니다. Heart to Heart.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입니다. 좋은 곡 많이 발견해서 들려드리는 코너인데요. So we're back after a week break. 지난주에 월드컵 관계로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Let's get into it. We have four new songs ready for you to enjoy. 첫 번째는 is from a singer-songwriter named Zino, Z-I-N-O. He debuted in 2023. 약간 R&B, urban R&B, soul 그런 계열의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As I was looking for information on this song,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천주의자로서 아주 비옥한 행성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As an optimist, I've created a little planet where kindness grows. 가끔 주변이 척박하고 매정하게 느껴질 때 한 번씩 둘러보세요. 24시 늘 상주하고 있습니다. Whenever the world around you feels cold or harsh, come visit. I'll be here 24/7.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일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Zino입니다. May I wish.

Beer Master, Lost in the Noise, featuring Rosalyn Song, our second in Discover song for today. The song has very, you know, catchy melody, I believe, right? And 뭔가 9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헤비메탈의 약간 서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멜로디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has sort of the lyrical elements of heavy metal, sort of a dramatic heavy metal melodies.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는 소음 속에 묻힌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그런 얘기라는 설명을 주셨는데요. It's about listening to the voice of the many people who are often drowned out by the noise around us. 뭔가 소외된 그런 목소리에 대한 또 거기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그런 가사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인께서 직접 뮤직비디오까지 찍으시고 연출하고 편집까지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He even directs and edits his own music videos. So these days you have to do it all, I guess. 요즘에는 정말 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Beer Master처럼. 잘 들었습니다. Beer Master, Lost in the Noise, our second in Discover song today. So let's move on. Another sort of an electronica-influenced song that I prepared. This one. It's by Kiera. The song is Midnight Ride라는 곡인데요. She is a she debuted in 2019, and just like Beer Master, she does you know lyrics composing, and also she creates her own choreography, and also produces the concept and the music video herself. 안무 창작이나 또 컨셉 뮤비 프로듀싱까지 혼자 다 하시는 그런. Dan singer-songwriter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Dan singer-songwriter, dancing singer-songwriter. Wow. Have to do it all, I guess, as I said.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In Discover artist, Kiera, Midnight Ride.

화란 밤의 노래였습니다. Which was our last in Discover artist for today. So 화란 is a singer-songwriter who debuted it in 2014. And the song that you heard was from her latest, which was actually some time ago in 2017. I wonder if she is still active as a singer-songwriter.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80, 90년대에 약간 그런 템포 있는 그런 서정성 있는 곡들,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멜로디여서 좀 더 이렇게 정감 있게 느껴지는, 좀 더 와닿게 느껴지는. I think we are familiar with this kind of melody, with sort of a mid-tempo style from the 80s and 90s Korean songs. 그래서 저는 그 연극이 끝난 후라는 그 곡도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한번 그 샤프의 곡인데요. 연극이 끝난 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 연극이 끝난 후 샤프 약간 그 곡이 연상이 됐습니다. 헤일리님도 오 저도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생각했는데 흐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So that wraps up today's In This Cover. Hope you enjoyed it, and I will be back next Thursday with this four new songs as well.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and Kitty님들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the song Broccoli 너마저 혼자 살아요.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0: 是希望他怎么样？
1: 我说应该唱那个比较雄壮的歌。
0: 哦，来尝试看。
1: 都来呗啊，唱。

沙暴马甘纳的大家好，我是唐秀月，原住民名字叫格德格德。刚刚我所唱的是我自己编的一首歌，叫《李布鲁的礼物》。

That was Tighten Up by the Black Keys.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Morning Groovers. What a boiling morning it is. It's kind of hot, isn't it, from the very start of the day. Anyways,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봤는데 누가 옆에서 이것 좀 먹어봐라, 이것 좀 해봐라 이렇게 좀 강하게 추천을 하면 오히려 좀 하기 싫어질 때 있지 않나요? 저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별 기대 없이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또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I think some of the best things in life happen when curiosity leads the way. Like your own curiosity, not someone else's curiosity, but your own curiosity. The hobbies we stick with, the people we connect with, even the goals that we pursue often start with a simple spark of interest. And sometimes there is no need to rush a decision. If something truly resonates with you, you will just naturally, automatically find yourself moving towards it. 그래서 뭐 내가 호기심만 있으면 뭐 어떤 거라도 좀 즐겁고 좀 즐기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것저것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살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Let's see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right now. 우리 펭귄킬러님 오셨네요. Good morning. Dr. Paper님, 그리고 해피라이프님, 상민

님, 와, 많이 오셨네. 찬희송님, 보물새들맘, 그리고 에이렌, good morning이라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tuning in this early in the morning. I'm just so happy to see you guys like this. Kim's Fat Morning Groover, 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군요. 어서 빨리 연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삶을 찾고 싶어요. 썸머님 부케 받으신 것 같은데 뭔가 좋은 일이 생기시려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so looks like somebody's been following me on Instagram. 많은 걸또 보셨군요. 제가 너무 잘 잡아가지고 부케를 거기 사진 작가님께서 저기요, 이거 그 투수랑 포수 아니거든요? 막 이러면서 얌전하게 받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얌전하게 좀 받아봤습니다. I think I went through like three trials when receiving the bouquet from the bride. But it was all fun. Yeah, it was nice. Beautiful wedding. One of my best friend's wedding, actually. And I had a great time celebrating it for her. 그리고 제가 친구한테 축사를 읽어줬는데, 친구가 이제 부모님한테 맞절하고 막 이런 코너가 있잖아요. 그때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랄하게 잘 있다가 제가 축사 읽을 때 친구가 너무 우는 거예요. 저는 안 울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괜히 그 친구 보면서 저도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올라와가지고 좀 일부러 더 재밌게 발랄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What is it about like, you know, brides tearing up when hearing this letter written by their best friend? 뭔가 그 옛날 얘기하고 이러면서 되게 울컥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축사를 좀잘 썼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But I can't believe the fact that you're already waiting for next year.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벌써 내년에 찾고 싶다? 올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ike I mentioned in the opening, have some curiosity. 호기심을 갖고 저거는 뭘까? 이러면서 이거는 얼마나 재밌을까? 이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둘씩 하다 보면은 올해에도 충분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So it's never too late to start anything, Morning Groovers. So let's all remember. Remember this? Morning Groovers, while you're tuned in, you can always talk to me. 저한테 언제든지 말 거실 수 있어요. 생방송이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if you're tuning in through YouTube live stream,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Now for today, we have lyrics gone wrong segment lined up in the second hour. 오늘 부캐가 또 가사를 낭독해드리는 그런 코너, lyrics gone wrong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after a quick word from our sponsor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Get ready to answer my question, everyone. 질문 드릴 거니까 이제부터 답할 준비 장착해 주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Here goes today's question. What is something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What is something that, you know, unexpectedly won you over?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나 이거 되게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경험해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싶은 것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For example, outside the studio, 박은희 팀장님, she was like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never go into working out. She hated going to the gym. She didn't like working out at all. Absolutely not. But then now she became a runner.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라톤 선수급으로 정말 여행 가도 운동을 하시는 거는 굉장한 발전이에요, 팀장님. 어떻게 그 여행을 가셔가지고 누워 계시지 않으시고. She would just get outside at like 6 a.m. in the morning. Woo! And then like she would just go for a run. And she runs pretty good. 한 4km 정도 뛰시는 것 같은데, 맞죠? 4km. 그거를 이렇게 자주 좀 뛰시더라고요. So I guess she would think that she would never thought that she would like enjoy running, but I think she's really enjoying it these days. And I'm pretty sure that you guys would have examples like this too.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박은희 팀장님을 예시로 드려봤는데요. 오케이. 제 답변 뭐가 있을까? 저는 제가 뭔가 방탈출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You know, escape room? Yeah, that used to be really popular.

Blur, a few years ago, I guess not so much these days, but 요즘에는 그렇게 유명한 거막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좀 뒤늦게 방탈출을 좀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I think it's because that I figured out the hang of it.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제가 뭔가 추리를 하면서 막그 풀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방금 이거 해낸 거야? 나 똑똑하네? 막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뭔가 그런 뿌듯함을 느껴가지고 방탈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Yeah, I'm kind of into escape room these days. 요즘에는 도장 깨기로 여러 가지 테마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탈출을 좋아하게 됐어요. So now it's time for you to answer, Morning Groovers.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It could be a food, it could be a type of a workout, it could be a type of a hobby. 뭐 취미가 될수 있고 음식이 될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도 올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let's have a listen to a song, everyone. This is Portugal, The Man, Feel It Still.

Alright, morning groovers. A lot of you are checking in still. 우리 Dragon Duck morning groover and 그리고 Young H morning groover, 줄무늬 morning groover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체육부장님, 굿모닝, 예쁜 블라우스, 저의 스타일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complimenting about my outfit. 오늘 많은 분들이 뭔가 청취해주시고 계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뭔가 한 주의 시작이라서 그런지 더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건가?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now take a read to your messages.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tha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내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거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싶은 사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9087 morning groovers said, 저는 원래 떡을 안 좋아했었는데 재작년에 항암 치료받고 떡을 사랑

하게 됐어요. 항암하고 입맛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물냉면, 양념치킨 정말 안 먹었는데 요새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건강을 생각해서 헬스장도 가다 보니 운동을 즐기게 되었다는 점도라고 해주셨네요. 이게 입맛이 바뀌나 봐요. 그리고 이 입맛이 바뀌는 게 어떤 취향일 수도 있는데 뭔가 몸에서 땡기는 음식이 바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 땡기는 거를 오히려 좀 먹어줘야, 내 몸에도 좀 좋고, 또 정신적으로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Well, you deserve to be healthy and you deserve to have all of these delicious food because it looks like you have went through some rough times. I guess now you have recovered and it's really nice to hear that. And also the fact that you have started and enjoying working out, that counts perfect. 운동을 또 이렇게 즐기게 된 지경까지 오셨으니까 점점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우리 9087 모닝그루버, 파이팅입니다. 차니송 모닝그루버. 평냉이요. 예전에 팀장님이 회식만 하면 평냉집 가자 해서 10번 먹고 나서야 그 맛을 알아서 지금은 매 여름마다 제 발로 평냉집을 찾아다닙니다. 너무 맛있어요. 평냉 사랑해요. 라고 해줬습니다. I guess a lot of you can agree with this message, right? I can totally relate myself too. 제가 처음에 평냉을 먹었을 때 뭔가 센척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먹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평냉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직장 동료랑 먹으러 갔는데 암만 먹어도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Like no matter how I would sip into that soup, like I couldn't taste anything. 그냥 물에 담긴 냉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랑 막 이런 거를 넣었는데 나중에는 국물이 노래진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맞는 거야 싶어가지고 도전, 도전, 또 도전을 했는데 after a few trials, yes, finally. I guess after like 3 to 4 times, I actually started to like 평냉. So I guess when it comes to 평양냉면, it really takes time for you to truly love that food. 좀 시간이 걸려요. 좀 천천히 알아보고, 천천히 먹어보고, 천천히 빠져들고, 또 그렇게 빠져든 만큼 헤어나올 수 없는 게 평냉인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먹는 것 같은데요.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에, 그쵸? Ben Sparrow said, As a child, the taste of Perrier leaf skin-nip was extremely strange. After moving to Korea, I gradually got the hang of it, and skin-nip became one of my staple foods. I know, right? The scent is really strong. And I guess there are the type of people who are not able to eat cilantros and also 깻잎. 깻잎이랑 그 고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어쨌든 진입장벽이 있는데, 고수는 또 좋아하는데 깻잎을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깻잎을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 고수를 못 드시는 분이 계세요. Because that scent is like a really a huge barrier for you to like overcome, isn't it? 이게 그 향이 진짜 그 뭔가 맛을 다 이렇게 마비시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But if you're a foreigner, if you are new to Korean food, At least give it a try. 깻잎, it's amazing. We have it with Korean barbecue. We have it in bibimbap sometimes too.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 of food that can be enjoyed with those 깻잎. 여러분들 깻잎 진짜 이거 뭐 사실 쭈꾸미 먹을 때, 오징어 볶음 먹을 때 이럴 때 깻잎 진짜 한두 겹에다가 싸서 먹어줘야 그 제맛이거든요. I think this is kind of funny because I think Korea is known as the only country who would actually eat sesame leaves, right? 한국 사람만 거의 깻잎 먹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깻잎 안 즐겨 먹는 것 같은데, 고수는 동남아, 뭐 중국, 이런 데서는 좀 즐겨 먹는 것 같은데, 깻잎은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So correct me if I'm wrong, Morning Groovers. But yeah, I think 깻잎 is like a Korean food now. 그냥 이 정도면 한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ut this is great, Morning Groovers. Continue to share me about the things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계속해서 우리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난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사랑에 빠졌어요. 난이 음식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나 이거 되게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중엔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싶은 것들 많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가 더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So I will be back to introduce more of those messages. All right, Morning Groovers. So stay tuned.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We're gonna listen to a song by Imagine Dragons. This is Thunder.

Water Tank Morning Groover texted, 오늘도 행복하게요? 그럼요. It is only the start of the day, so we have to seize the rest of the day with this happy, happy, bright energy. 이승관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And Mark Polo GTI said, heart, heart, heart. Aw, heart, heart, heart, 반사. Sobb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Thank you, everyone, for this beautiful, beautiful check-in. 자, let's go back to MG Q&A. What is the thing that you ended up liking so much when you thought that you would never like it at all? 우리 금수저 신바 모닝그룹어. 굿모닝, 저는 모닝그룹가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안 좋아할 것 같던 영어 라디오인데 지금은 생방송을 기대하면서 듣고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소중한 저의 라디오 채널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어, 땡큐. 이 메시지를 제가 얼핏 딱 봤을 때 저 모닝그룹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라고 한 줄 알았는데 I guess you were talking about English radio. You never thought that you would like it. But after listening to Morning Groove, maybe that changed your mind. Such an honor to hear that. 모닝그룹가 뭔가 영어 울렁증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 같아가지고 또 뿌듯하네요. So you can start by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you can start little by little listening to all the other English radio shows. Well, actually, just listen to Morning Groove. 그냥 Morning Groove만 들으세요. 근데 어쨌든 울렁증이 해소가 되면 영어로 된 어떤 콘텐츠도 조금씩 조금 다가가기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저는 들깨가루로 만든 음식을 결혼 전에 몰랐는데 결혼 후 시댁에서 들깨국, 들깨고사리, 들깨수제비 등 그런 메뉴들이 너무 생소했고 몇 년 동안 입에도 안 댔는데요. 어느 날 몸이 아픈데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주신 들깨고깃국을 끓여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후로 들깨, 국산 들깨로 만든 요리는 향도 장난이 아니고 몸에도 좋은 느낌이에요. 주말에 너무 먹어서 몸이 너무 무거워서 뛰지 못하고 걷고만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So before I got married, I didn't know about foods made with perilla seeds. But after getting married, this is like perilla seed soup, perilla seed 수제비 at my in-laws house were so unfamiliar to me that I didn't even touch them for several years, but one day I was sick and there was nothing else to eat, so I had no choice but to boil and eat the perilla seed meat soup my mother-in-law gave me, and it was so delicious. 아플 때 먹어서 그 이후로 이제 맛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좀만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뭔가 호언장담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I guess they had reason, right? Because once we tried, we would like it. 그러니까 먹으면 다 맛있는 걸 아시는 거죠, 어른들은. 이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다. 반박의 여지가 없다. 객관적으로 너무 맛있는 음식이다. 너가 싫어하는 거는 이걸 안 먹어봐서이다. 뭔가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렸을 때는 안 먹었는데 나중에 어른 돼서 맛있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So I guess that's probably the reason why, you know, adults, they are so sure of themselves about certain food. They know that it's delicious. They know that we would end up liking it so much.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들깨가루가 아닐까 싶어요. 들깨 너무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접하고 안 접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좀 먹어보고 트라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So we might as well just try with that curiosity in our mind, as I mentioned earlier in the opening.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아 이거는 무슨 맛일까? 이게 다들 고소하다고 하는데 정말 고소한 맛일까? 이러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둘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Here is Billie Eilish, Birds of a Feather.

want you to stay. We love you, Billy. Stay tuned, everyone. Just stay, stay, stay. 여러분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on't go anywhere because I'm about to read your messages even more. 우리 조국 모닝그룹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인사드립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은 날로 되세요. 어쩌면 항상 이렇게 따뜻하고 읽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말씀을 이렇게 매일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어. Have a nice trip way back to your home after your hard work. 우리 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또 안전하게 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ome of you might be on your way to work, on your way to school, or on your way back home, just like 조국 모닝그룹 after work. 어떤 분들은 일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 퇴근하시면서 좀 다양한 바쁜 각자만의 분주한 아침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한테 말 많이 걸어주시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말 많이 걸어주시고 서로에게 파이팅 외쳐주는 그런 아침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All right, let's get back to the topic.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내가 절대, like never,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야, 나 이거 좋아하잖아? 쉽게 만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It's quite interesting because a lot of you guys are sending me foods. We are always talking about food. 되게 의외로 또 음식 관련된 메시지가 되게 많이 오고 있네요. Because I gave you some other options too. It could be a person, it could be some sort of a hobby, it could be a type of work.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음식 사연이 좀 많이 와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4,

아보카도가 진짜 딱이 평냉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식감도 물컹물컹하고, I mean the color is green, but then when you take a bite, it's really like soft and you'll be like, what is this taste?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한 번도 먹어보진 못한 맛인데 이러면서 어색할 순 있는데, 이게 담백하니 묘하게 빠져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아보카도 처음에 안 좋아했었거든요. 아기 때부터 아보카도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성인 되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But it just fits so perfectly with so many different kind of food. It fits so well with rice, with vegetables, when you make salad, with sandwiches. 저는 개인적으로 밥에 비벼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간장에다가 이제 계란 후라이 그리고 아보카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명란 그 조금만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약간 그 자취생 요리 계란 비빔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Dragon Duck said,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대학원 스승의 날 사은회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라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라고 해줬네요. I have stage fright since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had to sing at the Teacher's Day Gratitude Party in graduate school with the mindset of if you can't avoid it, enjoy it, and I just sang the song. And also sent me a video. Actually, you shared this video in our open chat room. 오픈 채팅방에 비디오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한번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그 최석주님의 꽃을 든 남자를 열창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영상만 보면 전혀 뭐 긴장의 여력이나 이런 게 없어 보이는데 무대 공포증이 또 있었군요. 이게 다 보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그거 막 박수 치면서 막 즐기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해보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When it comes to presentation or performing in front of so many different crowds, you know, like you would be the person who would think too much about that whole entire situation, but people are outside just enjoying watching you in that very short period of time. So all you gotta do is just get out there and enjoy. Even though it's hard, if you try it once, you would realize that it's not that bad after all. 막상 해보면 또 이게 공포증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알아요. 처음에 막그 떨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 수많은 눈들이 막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럴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의 그 코에 있는 점을 쳐다보거나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는 것도 팁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루버. 저는 독서를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2022년도에 자기계발에 한때 꽂혀서 책을 읽다 보니 지금은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평생 읽었던 책이라고는 삼국지 15권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최근 5년간 읽은 책이 무려 173권이나 되었네요. 제 성향이 한번 꽂히면 무섭게 빠지는 게 조금 걱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신청곡 ELO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idnight Blue 신청해 주셨습니다. So you weren't really a fan of reading books, but you ended up loving it after reading it in 2022, and you have read 173 books within 5 years. 이게 책이라는 게좀 취미 붙이기가 힘들 순 있어요. 막, 아, 난 지루하고 그냥 릴스 보는 게더 재밌는데 이렇지만 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내가 읽고 싶은 쉬운 책부터 해가지고 읽다 보면은 그 읽는 거에 대한 기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느꼈거든요. Never thought that I would enjoy reading. 아, 막책 읽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좀 제가 읽고 싶은 거. 예를 들면 그게 소설일지라도 그냥 읽다 보니까 다른 거그 읽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차분하게 그냥 조용히 그 읽는 시간이 되게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책에 읽는 걸 빠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 읽으면은 되게 좀 허전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든대요. So like, do you feel the same, 사뚜기 모닝그루버? Do you feel a little absent if you don't get the chance to read? 와, 5년 동안 173권이라고 하셨는데 더더더 많이 책을 읽으시면서 또이 취미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꽂히면 빠지는 게 무섭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무서워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Because this really builds your character. 저는 이렇게 무언가에 깊게 빠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Keep up the good work, 사뚜기 모닝 그루버.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ended up enjoying a lot. Once you thought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계속해서 나 좋아할 줄 몰랐는데 이제 너무 많이 빠지게 되었어요 싶은 사연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돌아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Electric Light Orchestra Midnight Blu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your host, Summer, and I'm really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as well.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 to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So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thoughts,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or if you have a song request, just hit me up by texting me, sharp1013.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말 많이 많이 걸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Who else is here?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코코님, 어서오세요. 저도 굿모닝. 하트하트.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인사 언제시 다정하게 건네주시면 제가 입꼬리가 하나둘씩 올라갑니다. 이미 이 현장에 승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Alright,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ended up really enjoying when you never thought that you would?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저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만 관심이 있었는데요. 업무를 통해서 러시아와 멕시코라는 나라를 담당하게 되면서 호감이 생겼습니다. 출장을 가서 몇 번 보고 짧게나마 경험을 해보니 생각보다 나름 역사가 깊고 각자의 낭만이 있는 나라더라고요. 지금은 다 흘러간 추억이지만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옛날 담당하던 시절이 다시 생각이 좀 났습니다. I used to be interested only in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K, France, and the US, but through my work, I became responsible for Russia and Mexico, and I grew fond of them. After going on few business trips and

experiencing them even briefly, I realized that they have deep histories in their own right, and they are also countries with their own unique romance, more so than I had thought. 모든 거든 뭔가 직접 좀 경험을 해보고 자세히 보고 들여다봐야 그 진가와 매력을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겉문서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게 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사람도 좀 겪어보고 좀 더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 나라도 정말 진심으로 로컬처럼 즐겨보고 이래야지 정말 그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Looks like you have actually went through that experience. 맞아요. 그쵸? 내가 그 생각했던 건가 정말 다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And yeah, I believe that they're beautiful countries indeed. 제가 러시아는 안 가보고 멕시코도 안 가봤지만 저도 사실 정말 외진 나라에 이렇게 살아봤을 때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도 정말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So you really gotta experience. You gotta really just get out there and explore. 그래서 많이 많이 호기심을 갖고 경험을 하는 것 매우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nna be back with the segment Lyrics Gone Wrong. 뭔가 가사가 이상한데?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오늘 초대 게스트가 가사를 열심히 또 읽어드리는 퀴즈 시간이 펼쳐져 있거든요. So be ready for that, Morning Groover. I will be back for all of that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Rise Against Savior.

Yo, yo, morning groovers, get ready because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지금부터 또 오늘의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을 위해서요. 오늘의 이 게스트가 자신만의 말투로 열심히 읽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사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요. 아, 이 노래 이건 것 같은데? 떠오르시면 그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get ready to take a guess to the song title while you hear this alter ego read out the lyrics out loud. 여러분들께서는 노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예리함이 조금 필요한 코너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아, 이거 이 노래다 떠오르시면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today's guest will be a very special guest. 예전에도 모닝그루브에 한번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강주은 씨가 오셨습니다. Oh, welcome to the studio. Welcome, welcome. 강주은 씨가 이제 오셔가지고요.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어렵게 소비했어요. 그러니까 가사 잘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We had hard time casting 강주은 씨, so she's gonna be here reading out the lyrics right now. 강주은 씨, off you go. It is your turn to read out the lyrics. 읽어주세요. 민수, 그러니까 자꾸만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않아. You need to be real. 흔하게 널린 그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고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 했는데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You say you love me more than 100 times, but you need to show me, alright? 그러니까 내 말은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지 않나.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민수 너가 honey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tell me you love me 4 times a day, okay? 그리고 웃을 때는 8번 웃고 그렇지. 그리고 이건 내가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그냥 6번의 키스를 해줘. Kiss me 6 times a day, okay? 이것이 바로 민수가 날 어떻게 좀 열어주는 그 단 하나뿐인 그런 비밀번호야. It's our secret code.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게 그냥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eah, you are my secret boy, Minsu. 그러니까 제발 좀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 마. Thank you, Mr. Kang. Not Mr. Kang, Ms. Kang. Thank you, thank you.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시고요. I'm back, morning groovers. Could you guess the title of the song?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채셨나요? 이 가사 제목, 하루에 8번, 뭐 어쩌고저쩌고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 i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강주은 씨?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morning groovers, I know that you would have hard time trying to guess and come up with the answer, so I will give you guys some time.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제가 드릴게요.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pecial song by 장현철. 이 노래가요, 그 최민수 씨가 아, 말투가 왜 점점 강준 씨로 최민수 씨가 주인공이었던 그 90년대 인기 드라마 OST입니다.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또 센스 있게 이 곡을 선곡을 하셨네요. So let's have a listen to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이 노래가 우리 민수 오빠가 출연한 드라마 OST인데 We just listened to 걸어서 하늘까지 by 장현철 that featured 최민수 who is the husband of Mrs. 강주은. 여러분들 이 드라마 보셨나요? 카리스마 하면 또 최민수 씨 아니었어요? 그쵸? 저는 최민수 씨가 뭔가 그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으로 처음에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내 사랑 그대 막 이런 거막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은데 관중석으로 막 가가지고 고해도 부르시고 뭔가 그 태토 그 오리지널 원조 태토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최민수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노래 듣고 오셨는데요. Okay, I'm very satisfied because I see some guesses by our morning groovers. Ooh, finally. 우리 얼짱님께서 푸하하하 강주은 씨 수고하셨어요. 정답 유나의 비밀번호 486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Good guess. 우리 5532 morning groover said 비밀번호 486이요. 강주은님 말투 흉내낸 거 너무 웃기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Are you guys even aware of the way she talks? Because I love 강주은 씨. 강주은 씨. 나름 TBS EFM 애청자셨을걸요?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슬프지만 예전에 한번 뵀을 때 프로그램 잘 듣고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So yeah, well, from what I heard from her directly talking to me, she used to be an avid listener of TBS EFM. So we love 강주은 씨. 우리는 그래서 강주은 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듣고 계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썸머께서 지나치게 오버를 하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558 모닝그룹원 정답 유나의 비밀번호 486 굿모닝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갇혀서 즐겁게 듣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 그러니까요.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You must feel really horrible and stressed out in that congested road. But as long as you're enjoying your time, you know, deciding to listen to Morning Groove. 아 정말 길은 꽉 막히고 별로지만 난 모닝그룹을 들으면서 기분 좋은 아침 보낼 거야 라고 다짐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이왕 뭐 이렇게 된거 즐겨야죠. 라디오 들으시면서. 그쵸, 그쵸?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출근 잘 하세요. 7641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유나의 비밀번호 486. 제 이름이 나와서 놀랐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suddenly your name appeared. So the names that I've been mentioning so far are 강민수 and 강주은. 혹시 민수님이실까요?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최민수실까요, 혹시? 2481 모닝그루버 also sent in the answer. 유나의 비밀번호 486입니다. 오늘은 차분한 캐릭터라 정답 맞추기가 쉽네요. 딱 신호대기 걸려서 간만에 문자 보냅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today's character was rather calm, so I was able to come up with the answer. Was the other characters not so calm? 그동안 뭐 누구 나왔었지? 뭐, 그, 뭐냐, 크리스티나. 아, 오케이. She's not calm, obviously.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도널드 트럼프. 아, 그쵸. 도널드 트럼프도 이렇게 캄한 사람은 또 아니고. 저번에 뭐, 아, 유치원 선생. 아, 그러네. 간만에 좀 이렇게 low-key, 이렇게 차분한 분이 나왔네요. 그쵸, 그쵸. 모닝그루버들 앞으로도 우리 스페셜 게스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Wonderhop said, 비밀번호 486 유나요. 예전에 차에서 들으니까 처음에 썸머피디님이 하는 줄 몰랐거든요. 게스트라고 하셔서. 진짜요? 게스트 맞는데 제가 하는 줄 알았다고요? 나중에 알게 되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간 너무 기다려집니다. 개인적으로 저가공사 스튜어디스 분이 제일 웃겼어요라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I'm trying to come up with all these characters. I'm pulling it off, and I'm just really glad to hear that you're really enjoying this segment. 그래요. 이 코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참, yeah, you might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segment, but as long as I see some people enjoying it, that makes me really happy. 우리 선쌤 모닝 그루버. 바빠서 출첵 못할 뻔했는데 강준 쌤 모닝그루브에 다시 나오시는 거 듣고 완전 반가워서 출석했죠영. 최민수님까지 강제 소환되셨어요. 최고다 썸머 누나. 아 아니 주은 쌤이 와중에 정답도 맞춰야 되죠. 그럼요. That is like the whole point of the segment, guessing the answer. 여러분들 이게 게스트는 그냥 읽어주는 사람일 뿐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코너입니다. 우리 5532 모닝그루버. 어머머머머머. 트럼프 게스트 또 언제 나오셨나요? 그것만 놓쳤네요라고. Oh my god, you missed out on Donald Trump? Yeah, it was like a global guest invitation here on Morning Groove. 뭐 어쨌든 이게 글로벌적인 좀 외교 성과라고나 할수 있을까요? 네, 모닝 그루브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외 이제 게스트들로 하나둘씩 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 게스트가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It's actually uploaded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 쇼츠에 이 등장한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뭐 그거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트럼프는 조금 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I'll try to work on it, 모닝그룹ers. 좋아요, 모닝그룹ers. It is time for me to reveal that answer. 가사가 조금 변형이 됐었죠. Yeah, the lyric was a little twisted because it wasn't read by me. It was read by someone else.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You say you love me more than 100 times, but you need to show me, right? 100번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나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Tell me you love me 4 times a day. This is like a rule, hidden rule amongst the couples mentioned by Yuna, the singer. 코코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는 선모님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So the answer was 비밀번호 486 by Yuna가 정답이었습니다. Good guess, Morning Groovers. And also, if you are enjoying listening to this particular segment, Do let me know about the guest that you want us to cast. 여러분들, 좀 다음번에는
이 게스트 섭외해주세요. 저런 게스트 섭외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이제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좀 섭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졸린 눈으로 열심히 뉴스 진행을 하는 뉴스 앵커, 뭐 섭외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요청을 주시면 또 섭외를 해보도록 할게요. Or if you want a particular character, you can always send in your request. 여러분들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섭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자번호 샵1013으로 또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됩니다. So that was the Lyrics Gone Wrong segment for you, Morning Groovers. And we have more time left for you guys. We have news headlines and also weather update. And also, don't forget today's topic, Morning Groovers. That was,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오늘 MG Q&A 질문도 잊지 말아주세요. 절대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문자 읽고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nderhub continue to sing that morning입니다. 매번 출퇴근하면서 라디오로 배웠는데 오늘 휴일이라서 처음으로 유튜브로 보내요. 댓글은 써봤지만요. 진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모닝그룹 없으면 출근 못하죠. 파이팅팅!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은 민트초코입니다. 어릴 때 치약 맛이라서 왜 먹나 치카치카를 하지 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호불호 강한 대표 주자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취향도 바뀌나 봐요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thank you and welcome to your Viable Radio, your first Viable Radio.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시청 1일이시군요. 이렇게 또제 얼굴 보고 이렇게 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트초코 힘들기는 하죠. 네, 호불호 정말 세게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민트초코 러버로서 너무너무 반가운 메시지입니다. I welcome your message as a mint chocolate lover. Alright, thank you for sharing this Wonderhub Morning Group. 반갑고요. 자주자주 보이는 라디오 놀러와 주세요. 티봉이가 여기 인사드리고 있죠? 안녕! 선언 들었어요. 티봉이. 너무너무 귀엽죠? 배나온 티봉입니다. 뭐가 그렇게 맛있었니? Let's have a listen to that song finally. This is Yuna. 비밀번호 4866.

Listy texted, good morning. Hello. Nice greeting from you. Okay, now let's go back to MG Q&A. 민준, 리나만 모셨습니다. 피디님, 물건만 되나요? 저는 남편을 좋아할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너무 좋아하는 게 바로 남편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귀기 전에는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너무나도 멋지고 귀여웠던 모자 쓴 그때의 남편의 모습에 빠져서 왕자님이라고 부르며 지금 애 낳고까지 살고 있답니다. How is this possible? So you decided to break up with your husband, but once you went out of your home and you saw your husband wearing a cute head and you just fell in love once again. How is this possible? 이미 헤어지자고 결심한 거면 정이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어 뭐야 모자 너무 귀엽잖아 사랑해 막 이거예요? 정말 애초에 마음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헤어질 마음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진짜 나 이렇게 하면 끝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번 반응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가신 거 아닐까? 어쨌든 지금 둘도 없는 너무 사랑하는 남편 옆에 계신다라는 거죠? 민준 리나맘 예쁜 사랑 오래오래 하시고요.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는 미술관에 가는 걸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여행 일정에 넣고 찾아가 보니 이제는 즐기는 취미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림 보는 거 50% 미술관 그리고 예쁜 공간 즐기는 거 50%라고 하셨습니다. So you never thought that you would enjoy going to the art museum but now you enjoy it a lot after experiencing while you were on your trip. 이 미술관은 진짜 공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그림을 잘 몰라도 그 공간이 뭔가 그 되게 예술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공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와, 나 미술관에 왔구나. 멋지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림 볼 줄 잘 모르거든요. I don't even know how to enjoy watching those pictures. 어떻게 하면 뭐 해석을 하는 거고 이게 솔직히 잘 저는 아직 좀 너무 어려운 영역인데 그래도 모마 공간에 갔을 때는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와 여기 한 천장이 되게 막 이렇게 디자인 예쁘네. 공간 예쁘다. 여기서 셀피 할라 둘 찰칵 막 그러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거잖아요.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for you to enjoy in art museum. So yeah, I can really totally get why it's enjoyable. 우리 0305 Morning Griver texted. 저는 고수를 못 먹어요. 태국 가서도 고수 올려줄까봐 태국말로 마이사이 빡지를 외쳐서 다니고 또 두리안을 못 먹었었어요. 그런데 태국 여행을 다섯 번 다니다 보니 고수도 어느 정도 먹고 두리안도 많이는 아니지만 두 조각 정도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o I used to be unable to eat cilantro even when I went to Thailand. I memorized the Thai phrase 마이사이 빡지 because I was afraid they would put cilantro on my food and I also couldn't eat durian. However, after traveling to Thailand 5 times, I can now eat cilantro to some extent and although it is not a lot, I can enjoy eating about 2 pieces of durian. 그래요.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드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뭔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오고 있던 이 취향이나 편견이 깨질 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It's like you're reliving your life. 뭔가 이렇게 하나둘씩 뭔가 알아가는 재미를 그때서야 느낀다 그럴까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마이사이 빡지 이거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갔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아, more cilantro 이러면서 고수 많이 싸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But when it comes to durian, I've never tried it before. How does it taste? According to the people who have tried durian, they said that it tastes like fart. 그런 맛이 나. 아니에요? 약간 향이 그런 건가? 향만? 뭔가 그 방구 맛이 나고 양말 맛이 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 방구를 드셔보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시도조차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맛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시도를 해보겠어요. 그쵸? 아 맛있어 이러면은 제가 먹어보겠죠 근데 야 양말 맞나 이러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먹냐고요 그걸 But then like I just don't get why people say that it's not that bad after all 양말도 먹어보니까 나쁘지 않아 뭐 이런 건가요? 근데 밖에서 향만 그런 거라고 엄청 강조를 하시네요 I guess we have some durian lover outside the studio 두리안 좀 좋아하시는 아니에요 아닌가요? 좋아하진 않으시고 드실 정도만 드실 줄만 아시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좀 근데 재밌잖아요 외국 음식 이렇게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그게 다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마디씩 또 할 수도 있고 아 나 그거 먹어봤어 야 진짜 양말만 나지 않니? 막 이러면서
어쨌든, it's so fun talking about i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to talk more about this. 오늘 토픽이 이거였어요.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근데 아까 공사 이하나 모닝그루버가 물건만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답하신 것처럼 It could be anything, so let me know. 내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게 된 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Here is Panic at the Disco. High hopes.

That was Hand Clap by Fitz and the Tantrums. Did you guys watch 티봉이 hand clapping in the studio? 어쩌나 티봉이가 제 옆에서 박수를 치던지 무슨 모기 잡는 줄 알았어요. 짝짝짝짝짝짝짝. 밖에서 이제 박우린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she was talking about how delicious durian is. And I guess that she quite enjoy having durian. 이게 뭔가 맛은 막상 먹어보면 달콤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양말 냄새를 맡으면서 달콤한 맛을 느끼는 거냐 했더니 뭐 대충 그런 거래요. 제가 뭐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의견을 보태진 않겠습니다. 우리 민준리나맘님께서 성공 무슨 일이죠? 하이홉스부터 덕분에 에너제틱한 기운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It has to do with our DJ Ba. 우리 DJ Ba, 박은혜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바 밖에서 놀라시는데. 아, 뭐라고 이름을 지어드려야 되나? DJ 바. 뭔가 DJ 바군이 이러면은 뭔가 DJ 바 멋있지 않나요? DJ 구. 아, DJ 구 괜찮다. DJ 구. Anyways, she's all doing it outside the studio. 성국은 우리 바군이 팀장님의 어떤 매직 터치로 이렇게 또 밖에서 DJ인 거 믹싱하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또 미래의 폐기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Listy Cynthia said, Good morning, TBS Radio. I hope everyone at the station is having a wonderful start to the day. I just wanted to send my warmest wishes and hope today brings you a lot of happiness, positive energy. Thanks to you. I guess this energy is being shared already. Listy, I also hope you have the best day. Seize the day today. Have the best day ever. And also have the best week, since it's only the start of the week. 좋습니다. 우리 켄 모닝그룹업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쭉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탈출하고자 외국에서 1년 꽉 채워서 일하다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공부가 더 재미있고 이해도 잘 되고 즐겁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새롭게 배우는 걸 좋아해서 안 해본 모든 것에 도전을 많이 합니다. I used to hate studying when I was a child, growing up as a kid, but after living abroad and working there for about a year, I ended up liking studying. 이게 공부라는 게 막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외우고 막 문제 막 많이 풀고 이러면 솔직히 그게 재밌을 수가 있나요? I guess it's so important for you to find the meaning of studying. Like, why we have to study. You gotta figure that out. 그러니까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그냥 외워 이러면은 있을 때 없는 걸 외워. 이게 뭐 밥 먹여주나? 막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알아가는 재미 이런 걸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Subby Morning Groover said, 모바일 게임이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시작했는데요. 그래픽이 너무 아이들 것 같아서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하다 보니 재밌어지는 거예요. 제 용돈으로 몰래 애들 아이템도 사주고 제 것도 같이 사고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제일 잘하네요. 허허 라고 하셨습니다. So, mobile game. I started to, you know, play with my kids. I ended up enjoying it even more. 아, 이거 조금 위험한데. 이제 아이들은 졸업했는데 서비님께서 홀로 빠지셔가지고 못 태어나오시는 건 아니겠죠? 아이들은 이제 밖에서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러고 시작하는데 와, 아이템 더 사야지 막 이러면서.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시간 보내려고 막 띵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면 어른들이 그렇게 막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게임 그거 애들이 하는 건데 뭐 이러는데 막상 그 주는 그 오락이 주는 그 재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this has been fun. Thank you for sharing me all of these stories, Morning Groovers. I really appreciate it. Well, it's already the time for me to wrap up.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다시 듣기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So we have all of our archives over there. So go check it out. It is time for me to groove.

Jonas Brothers, Strangers, to get us started. And hey,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 101.3. Today is July 2nd. And the time is a little past 10:05.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Poinen Radio, we are so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열려있고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And as you know,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rerun is at 6 p.m. And the second rerun is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re having a fine morning. 즐거운 아침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The Strangers We Remember입니다. Today's theme is The Strangers We Remember. 뭔가 좀 poetic 하지 않나요?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지어놓고 타이틀을 지어놓고 좀 poetic 하다라는 생각했는데 there's something, I don't know, a little poetic about The Strangers We Remember, the title, right? Don't you think? And after coming up with a new topic every single day, I think I'm getting really good at this. 저도 매일매일 다른 주제를 생각해내다 보니까 약간 도가 트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의 인생 어느 시점인가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연을 이어온 현재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죠. If you look back on your life and around you, there are people who came into your life and never really left. And they're still with us today. And they've become some of the most important people for us. 지금까지 옆에 계속 있다면요. 하지만 우리가 잠시 스쳐간 사람도 있죠. 이 스쳐 지나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전히 생각나는 이 stranger들이 있습니다. But then there are those strangers, right? You know, of course, most of the people we have passed by in our lives are long forgotten. Yet somehow, a few of them still live quietly in our memories. 그 stranger, 낯선 사람들인데 왜 기억이 나는 걸까요? Why is that? I ask myself. 뭐 그들의 어떤 선행 또는 반대로 그들의 악행 아니면 그냥 그 당시에 뭔가 얽혀있던 나의 기억 속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일 수도 있죠. Maybe it could be due to an unexpected act of kindness or something opposite, something hurtful that they said or did. Or maybe they simply become part of a moment in our lives that we could never forget. So I asked myself, why do some strangers stay with us long after they're gone? 이 낯선 사람들이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면 어떤 이유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연락할 일도 없고 다시 만날 일도 없는 사람을 못하러 굳이 기억해. 공허한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기억보다는 그 시간,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 종합세트처럼 다 같이 따라오는 추억의 소환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And you could of course say, what is the point of remembering all these strangers, right? We'll probably never see them again in our lives. Or I think that's true. But perhaps what we are really holding on to isn't that specific single person at all. It's the season of life that they happen to walk through with us. They're sort of woven into a larger memory, I guess, sort of a whole collection of emotions and places and moments that still mean something to us today. 그런 의미에서 이런 topic을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뭔가 아직 기억에 남는다면 왜일까? So who is a stranger you'll never forget and what made them so memorable? 오늘 이런 좀 특이한 주제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이야기 함께 해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랜덤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나면서 같이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좋고요.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답변은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 50원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토킹 섹션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룸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죠. 또 이런 노래가 있죠. 키니입니다. We might as well be strangers.

couple of songs, Keen, We Might As Well Be Strangers, and the song after that was Roy Kim, 잘 지내자, 우리. So Stranger, You Never Forget. 저는 나름 잘 토픽을 정했다고 생각하는데 It's not easy, I guess. 1232님께서 오늘 주제는 많이 어렵네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1232님 says, 남은 나를 스트레인저로서 어떻게 스쳐 지나가고 느꼈을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돼. 라고 이렇게. I wonder how other people viewed me as a stranger.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passerby 1번이었을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낯선 사람들로 봤을까요? How does do other people usually view you as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one of the people로 봤을까요? Reason that I thought of this topic is that

저는 누군가 있었거든요. It's so random because I think my family was on a trip, I think somewhere, long time ago. I think probably, 7 or 8 years ago. 어딘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it was at the airport. 이제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하고 딸하고, we were waiting to get on board, right, on a plane, right? And there was this announcer who I guess was part of the employee for airline company. 보통 이제 그 게이트에 서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이 공지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항공사 직원들. 그죠? And they make certain announcement, your plane will be boarding in, 10 minutes or 15 minutes, so try to get on board, prepare yourself to, get on. 약간 그런 메시지 공지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었는데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 공지가 나오는데 이분이 언변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He was such a brilliant speaker. 목소리가 너무 좋고 이 톤이나 이 딜리버리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I was a radio producer at the time also. 그래서 와, 이분 약간 인터뷰라도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he just had a just a awesome way of making that announcement. 굉장히 뭐 it was just very bland, announcement, but he made it really fun to listen and very entertaining to listen.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솔직히 얼굴도 못 봤어요. 그냥 목소리만 들었는데 I guess, total stranger, perfect stranger in a way, but his voice and his presentation, I guess, really sticks in the memory.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That's why I came up with this topic. 그죠? 저만 답변이 있다고 이렇게 또 이것을 주제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It's kind of selfish of me to kind of make this as a topic because I have answers for it. 나만 답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토픽으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 조금 죄송하지만. 하지만 이런 뭔가 인상 깊은 분이 한두 분씩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again, have you ever met a stranger just a few minutes who left a lasting impression on you? Or it could be a person that you had a, conversation with that you still think about today. 뭐 어떤 근데 이 한국의 문화가 또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문화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So I think it's more likely this kind of a scenario would happen not in Korea, but probably in America. 그래서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cultural shock 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 전혀 인생에서 처음 본 사람들이 말을 건다는 사실. I guess at random places, if you go to a supermarket and if you go to a train, you get on a train and person who sit next to you. 근데 뭔가 깊은 어떤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랜덤하게 뭔가를 물어본다든지, Hey, how's it going? Or good morning. It's just a short conversation. 그런 식으로 또 스트레인저들이 말을 거는 문화가 있거든요. It's something that we can never imagine. We can hardly fathom, in our daily setting here in Korea. 그죠? 누군가 말 걸면 막 굉장히 디펜시브해지잖아요. 그죠? But I think that is just a cultural thing. 맞아요. 스카프드로 낙타님도 미국인들처럼 낯선 사람과 눈 마주치면 스마일 해주고 그럴까요? I think, yeah, it takes some time. 뭐 그런 문화가 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Well, anyways, apologies for making today's topic a rather difficult one to answer. But 혹시 있으시면 a stranger that you met in your life that you still remember for, for whatever reason.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대화가 이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이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제대로 된 토픽을 준비하지 않은 저의 저를 질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Blame me for this. 캐리 언더우드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again.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I don't need an excuse, 'cause I'm wearing my brand new shoes.
1: Paolo Nutini, Brand New Shoes, just titled New Shoes, was the song you just heard. Okay, let's get to it. Although it's not a direct answer to our question, memorable stranger. 소희님께서 오랜만에 메시지 주셨네요. 소희님 says, 미국의 스몰 토크 문화가 총기 소지 때문에 나 안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라는 해석도 봤어요. 그리고 그 스몰 토크의 칭찬 대상도 내가 타고난 것이 아닌 뭐 외모, 체형 등등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것, 옷, 네일, 미소 등등이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읽었는데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That is a new perspective. So he says, I once read an interesting take on the American culture of small talk. Some people say it may have developed at least in part because of America's gun culture as a subtle way of, you know, signaling, you know, I'm friendly, I'm not a threat. Another thing I found fascinating is that what people tend to compliment on instead of praising things that you're simply born with, like your looks or, you know, your body shape or whatever, they're more likely to compliment choices you have made, like your outfit, nails, hairstyle, or your smile. 그렇군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냥 뭐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도 you have beautiful eyes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you have a great hairstyle 뭐 그런 컴플리멘트도 많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물론. So kind of you know depending on you know how you perceive it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그 small talk에 대해서는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Billy Joel의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The Stranger.

0: And don't put the blame on me. Don't put your blame on me.
1: Couple of tracks that we heard, Billy Joel, The Stranger, and the second track was actually requested from our Kitty님, Rag and Bone Man, Human, 두 곡 듣고 왔습니다. Which was a request from 스카프 들은 낙타님, who says, speaking of 미국 문화 약간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문 잡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젠틀하고 좋더라고요. 아마 여자 중에는 저만 유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남자로 태어났어요. 아, 본인께서 이 문을 잡아주는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So speaking of American culture, I just thought of this thing. I really like it when people hold the door for you. It feels gentle and kind. Maybe I'm the only woman who likes, who would do that actually. I guess I should have been born a gentleman. Gentlewoman이시죠. 그러니까 gentlewoman. Gentleman으로 태어나시지 않아도 gentlewoman으로서 문 잡아주시면 that's good enough, I think. 스카프 들은 낙타님 감사드리고요. So 독더미님께서는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곁가지 어떤 그런 말씀만 주시고 이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고 계신데요. 독더미님 says 러시아에 혼자 출장 갔을 때 일인데요. 낯선 이들의 외모에 선입견을 가졌던 저를 반성할 일이 있었는데 버스에서 제가 내려야 할 곳을 눈빛으로 알려주시면서 천사의 미소를 지어주셨던 버스 기사님. 성당 앞 시장에서 과일을 조금 사는데 이것저것 먹어보라며 더 담아주시고 또 웃어주셨던 과일 가게 아저씨. 그러고 보니 미소는 아주 큰 힘을 가졌네요. 그렇군요. So this happened when I traveled to Russia for a business trip. And it made me realize that I judge people by their appearance. A bus driver gave me a warm smile and let me know with his eyes when it was my stop. And then at a market, I bought a little fruit, and the man at the fruit stand kept telling me to try different kinds, you know, added a little extra and smiled the whole time. 그렇죠. 그렇군요. 이렇게 먹어보라면서 이렇게 담아주시고, 와, 굉장히 그 정이 느껴지는데요. 한국인의 정이, 그죠? 좋은 어떤 기억이셨을 것 같고, 또 뭔가 선입견을 꾸게 되는 그런 기억이셨을 것 같습니다. I'm sure that it was a

카더가든입니다. Home Sweet Home. 오케이, 좋습니다.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I intended for this topic and I expected a certain direction and you know possible discussions that we would have, but 이런 류의 어떤 이런 메시지와 사연들은 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It's all good, I think. You know, 제가 뭐 이렇게 뜻한 바가 항상 맞는 게 아니니까요. It's just I love the you know different you know possibilities of different you know topics and discussion that you know our KT님s can really provide. Love it, love it. 좋습니다. 그러면 사연들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또 보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 2부, 3, 4부에서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니님께서 Since talking about Stranger That You Never Forget, these are some songs that we could play. 하시면 여러 곡 보내주셨는데 그중 하나 선곡해봤습니다. 권은비, Hello Stranger.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p.m.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으로 함께 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 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So please come visit our open chatting room and hang out with us there as well. 또 문자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1013에 50원의 문자 용료,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s, you know, stories, shout-outs, you know, send them all my way. 좋습니다. So before moving on, just a little teaser for tomorrow's segment. 내일 새로운 그 코너가 하나 런칭을 하는데요. It is actually just a temporary segment. It is actually summer vacation special segment. 여름방학 special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I say 여름방학 because 여름방학 usually is associated with students, right? So because the reporter that we have a first ever reporter for our show, and she is actually a high school reporter. So I do not expect much from the reporter, but she has put in a lot of work for this segment as well. So it's a feature segment that's going to feature a reporter, high school reporter, intern reporter. And it's going to be a music-centered segment. And we'll be kind of exploring, you know, what kind of music high schoolers listen to these days and what kind of stress that they go through in school life. And, you know, how do they deal with the stress, you know, with help from music.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고요. It is a pre-recorded segment. 그래서 미리 준비한 패키지를 방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It's actually titled Soundbite. Soundbite라는 세그먼트가 되겠고요. Do look forward to that as well tomorrow. 내일 첫 방송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let's get into it. Some more messages sent in by our listeners that, you know, in line with our topic, strangers that you never forget. 7582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Around 15 years ago, I visited a luxury boutique in Cheongdam-dong to observe an inventory inspection as part of an external audit. 그렇군요. 굉장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15년쯤에 재고 실사를 하러 청담동의 명품 매장을 들렸던 적이 있는데 So, as I understand, 7582님 is a CPA. 그렇군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처음으로 그런 명품 부티크에 가본 거였거든요. So it was my first time visiting a luxury store. And one of the sales associate helped me to check the inventory. And I still remember him vividly. 거기서 직원 한 분이 도와주셨는데 아직도 그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명품 부티크에는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그분이 깔끔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윤기 나는 수트에 말하는 방법이나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So he was part of the luxury experience. He's perfectly groomed hair, elegant suit, and the way he spoke and treated other people. Even though I wasn't a customer, he treated me so well that I felt like a princess. 저는 손님도 아닌데 너무 잘해주셔서 그때 공주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때 아 사람들이 이래서 명품샵에서 그 많은 돈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For the first time, I understood why people are willing to pay such a high prices to go to luxury stores and buy their products. 그렇군요. 와, 이런 답변은 정말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분명히 남으셨던 거죠, 그죠? 그 분도 기억이 남았겠지만 that whole experience, you know, it was sort of etched in your memory as something that you look back on. 맞아요. 이런 경험을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실사 재고 재고 실사는 잘 하셨나요? Did you do your job of auditing the store? 그래서 세게 감사를 하셨던 건 아닌가요? 그 가게를. 엔딩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어서 신청곡도 신데렐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582님 들려드릴게요. 스윗박스의 노래죠. 신데렐라.

스윗박스입니다. 신데렐라. 7582님의 사연이었는데요. I think, in a way, I thought about that story just for a while listening to the song. I guess that kind of customer service, you know, way the customers are treated in the stores or whatnot, I think it is sort of, you know, included in the hefty price that we have to pay for the luxury goods.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럭셔리 굿즈를 살때그 퀄리티가 높 거나 이제 브랜드네임도 분명히 그런 가격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런 또이 7582님이 경험하신 그런 커스터머 서비스도 어느 정도 또그 가격에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So part of the customer treatment that you receive.

probably is included in the high cost of, you know, purchasing luxury goods in a way.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런가요?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another story by 뽀글님. 뽀글님께서는 주로 여행 중에 마주친 사람들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좋은 사람들이. 작년 이태리 출장 중에 버스 안에서 신용카드를 떨어뜨린 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청소년이 주워 갖다 주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라찌에라고 했더니 엄지 척을 해주더라고요. 그 유쾌한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밖에도 기억 속에 각인된 스트레인저가 저는 정말 좋은, 정말 많네요. 좋은 거죠. 라고 이렇게. Most strangers I remember are from, people I met while traveling. And during a business trip to Italy, I dropped my credit card on a bus and a teenager picked it up and brought it back to me. So I, you know, greeted back and saying, you know, grazie. And he gave me a big thumbs up. I still remember his cheerful smile. 약간 또 우리의 선입견을 또 이렇게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행 가면은 뭐 지갑 잊어버리고 막 어떤 그런 경험들, 안 좋은 경험도 하시잖아요. But, you know, it could be a stereotype. But it's, you know, good to be careful, I guess, right? While traveling. 왜냐면 또 이제 여권 같은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하지만 또 그런 좋은 경험으로 또 이렇게 남아 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뽀글님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또 신청하신 곡이 여러 곡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선곡해봤습니다. Out of the two songs that 뽀글님 requested, here's my pick, Mac DeMarco입니다. Heart to Heart.

Welcome to In Discover. In 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입니다. 좋은 곡 많이 발견해서 들려드리는 코너인데요. So we're back after a week break. 지난주에 월드컵 관계로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Let's get into it. We have four new songs ready for you to enjoy. 첫 번째는 is from a singer-songwriter named Zino, Z-I-N-O. He debuted in 2023. 약간 R&B, urban R&B, soul 그런 계열의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As I was looking for information on this song,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천주의자로서 아주 비옥한 행성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As an optimist, I've created a little planet where kindness grows. 가끔 주변이 척박하고 매정하게 느껴질 때 한 번씩 들러보세요. 24시 늘 상주하고 있습니다. Whenever the world around you feels cold or harsh, come visit. I'll be here 24/7.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일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Zino입니다. May I wish.

Beer Master, Lost in the Noise, featuring Rosalind Song, our second and discover song for today. The song has very, you know, catchy melody, I believe, right? And 뭔가 90년대 뭐 2000년대 헤비메탈의 약간 서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멜로디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has sort of the lyrical elements of heavy metal, sort of a dramatic heavy metal melodies.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는 소음 속에 묻힌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그런 얘기라는 설명을 주셨는데요. It's about listening to the voice of the many people who are often drowned out by the noise around us. 뭔가 소외된 그런 목소리에 대한 또 거기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그런 가사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인께서 직접 뮤직비디오까지 찍으시고

Kiera Midnight Ride, our third and discover artist for today. I love the 8-beat pattern. Dung, dung, dung, dung, dung, dung, dung. I just personally love that the 8-bit sound. 근데 왜냐면 제일 어떻게 보면 곡을 멜로디를 딱 만들기가 쉽지 않은 비트이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그런 비트이기 때문에 love it.

So, 연극이 끝난 후 샤프 약간 그 곡이 연상이 됐습니다. 헤일리님도 오 저도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So that wraps up today's In This Cover. Hope you enjoyed it and I will be back next Thursday with this four new songs as well.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and Kitty님들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the song Broccoli 너마저 혼자 살아요.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沙宝玛甘纳勒，大家好，我是唐秀月，原住民名字叫格德格德。刚刚我所唱的是我自己编的一首歌，叫《里布努的礼物》。

That was Tightened Up by the Black Keys.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morning groovers. What a boiling morning it is. It's kind of hot, isn't it, from the very start of the day. Anyways,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봤는데 누가 옆에서 이것 좀 먹어봐라, 이것 좀 해봐라 이렇게 좀 강하게 추천을 하면 오히려 좀 하기 싫어질 때 있지 않나요? 저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별 기대 없이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또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I think some of the best things in life happen when curiosity leads the way. Like your own curiosity, not someone else's curiosity, but your own curiosity. The hobbies we stick with, the people we connect with, even the goals that we pursue often start with a simple spark of interest. And sometimes there is no need to rush a decision. If something truly resonates with you, you will just naturally, automatically find yourself moving towards it. 그래서 뭐 내가 호기심만 있으면 뭐 어떤 거라도 좀 즐겁고 좀 즐기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것저것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살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Let's see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right now. 우리 펭귄킬러님 오셨네요. Good morning. 닥터페이퍼님, 그리고 해피라이프님, 상미님, 와 많이 오셨네. 찬이송님, 보물새들맘, 그리고 에이렌,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tuning in this early in the morning. I'm just so happy to see you guys like this. Kim's Fat Morning Groover. 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군요. 어서 빨리 연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삶을 찾고 싶어요. 썸머님 부케 받으신 것 같은데 뭔가 좋은 일이 생기시려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so looks like somebody's been following me on Instagram. 많은 걸 또 보셨군요. 제가 너무 잘 잡아가지고 부케를 거기 사진 작가님께서 저기요 이거 그 투수랑 타 그 포수 아니거든요? 막 이러면서 얌전하게 받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안전하게 좀 받아봤습니다. I think I went through like 3 trials when receiving the bouquet from the bride. But it was all fun. Yeah, it was nice, beautiful wedding. One of my best friend's wedding actually. And I had a great time celebrating it for her. 그리고 제가 친구한테 축사를 읽어줬는데 친구가 이제 부모님한테 맞절하고 막 이런 코너가 있잖아요.

그때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랄하게 잘 있다가 제가 축사 읽을 때 친구가 너무 우는 거예요. 저는 안 울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괜히 그 친구 보면서 저도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올라와가지고 좀 일부러 더 재밌게 발랄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What is it about like, you know, brides tearing up when hearing this letter written by their best friend? 뭔가 그 옛날 얘기하고 이러면서 되게 울컥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축사를 좀잘 썼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But I can't believe the fact that you're already waiting for next year.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벌써 내년에 찾고 싶다? 올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ike I mentioned in the opening, have some curiosity. 호기심을 갖고 저거는 뭘까? 이러면서 이거는 얼마나 재밌을까? 이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둘씩 하다 보면은 올해에도 충분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So it's never too late to start anything, Morning Groovers. So let's all remember this. Morning Groovers, while you're tuned in, you can always talk to me. 저한테 언제든지 말 거실 수 있어요. 생방송이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if you're tuning in through YouTube live stream,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Now for today, we have lyrics gone wrong segment lined up in the second hour. 오늘 부캐가 또 가사를 낭독해 드리는 그런 코너, lyrics gone wrong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after a quick word from our sponsor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Ready to answer my question, everyone.' 질문 드릴 거니까 이제부터 답할 준비 장착해 주세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Here goes today's question. What is something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What is something that, you know, unexpectedly won you over?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나 이거 되게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경험해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싶은 것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곰곰이 생각해보아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For example, outside the studio, 박은희 팀장님, she was like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never go into working out. She hated going to the gym. She didn't like working out at all. Absolutely not. But then now she became a runner.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라톤 선수급으로 정말 여행 가도 운동을 하시는 거는 굉장한 발전이에요, 팀장님. 어떻게 그 여행을 가셔가지고 누워 계시지 않으시고. She would just get outside at like 6 a.m. in the morning. Woo! And then like she would just go for a run. And she runs pretty good. 한 4km 정도 뛰시는 것 같은데, 맞죠? 4km. 그거를 이렇게 자주 좀 뛰시더라고요. So I guess she would think that she would never thought that she would like enjoy running, but I think she's really enjoying it these days. And I'm pretty sure that you guys would have examples like this too.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박은희 팀장님을 예시로 드려봤는데요. 오케이, 제 답변 뭐가 있을까? 저는 제가 뭔가 방탈출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You know, escape room? Yeah, that used to be really popular a few years ago. I guess not so much these days, but 요즘에는 그렇게 유명한 거 막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좀 뒤늦게 방탈출을 좀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I think it's because that I figured out the hang of it.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제가 뭔가 추리를 하면서 막 그 풀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방금 이거 해낸 거야? 나 똑똑하네? 막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뭔가 그런 뿌듯함을 느껴가지고 방탈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Yeah, I'm kind of into escape room these days. 요즘에는 도장 깨기로 여러 가지 테마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탈출을 좋아하게 됐어요. So now it's time for you to answer, Morning Groovers.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It could be a food, it could be a type of a workout, it could be a type of a hobby.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도 올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let's have a listen to a song, everyone. This is Portugal, The Man, Feel It Still.

Alright, Morning Groovers. A lot of you are checking in still. 우리 Dragon Duck Morning Groover and 그리고 Young H Morning Groover, 줄무늬 Morning Groover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체육부장님, 굿모닝, 예쁜 블라우스, 저의 스타일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complimenting about my outfit. 오늘 많은 분들이 뭔가 청취해주시고 계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뭔가 한 주의 시작이라서 그런지 더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건가?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now take a read to your messages.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tha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내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거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싶은 사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9087 Morning Groovers said, 저는 원래 떡을 안 좋아했었는데 재작년에 항암 치료받고 떡을 사랑하게 됐어요. 항암하고 입맛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물냉면, 양념치킨 정말 안 먹었는데 요새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건강을 생각해서 헬스장도 가다 보니 운동을 즐기게 되었다는 점도 라고 해주셨네요. 이게 입맛이 바뀌나 봐요. 그리고 이 입맛이 바뀌는 게 어떤 취향일 수도 있는데 뭔가 몸에서 땡기는 음식이 바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 땡기는 거를 오히려 좀 먹어줘야 내 몸에도 좀 좋고 또 정신적으로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Well, you deserve to be healthy and you deserve to have all of these delicious food because it looks like you have went through some rough times. I guess now you have recovered and it's really nice to hear that. And also the fact that you have started and enjoying working out, that counts perfect. 운동을 또 이렇게 즐기게 된 지경까지 오셨으니까 점점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우리 9087 모닝그루버 파이팅입니다. 찬이송 모닝그루버. 평냉이요. 예전에 팀장님이 회식만 하면 평냉집 가자 해서 10번 먹고 나서야 그 맛을 알아서 지금은 매 여름마다 제 발로 평냉집을 찾아다닙니다. 너무 맛있어요. 평냉 사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I guess a lot of you can agree with this message, right? I can totally relate myself too. 제가 처음에 평냉을 먹었을 때 뭔가 센 척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먹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평냉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직장 동료랑 먹으러 갔는데 암만 먹어도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Like no matter how I would sip into that soup, like I couldn't taste anything. 그냥 물에 담긴 냉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랑 막 이런 거를 넣었는데 나중에는 국물이 노래진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맞는 거야 싶어가지고 도전, 도전, 또 도전을 했는데 After a few trials, yes, finally. I guess after like 3 to 4 times, I actually started to like 평냉. So I guess when it comes to 평양냉면, it really takes time for you to truly love that food. 좀 시간이 걸려요. 좀 천천히 알아보고, 천천히 먹어보고, 천천히 빠져들고, 또 그렇게 빠져든 만큼 헤어나올 수 없는 게 평냉인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는 것 같은데요. 아,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에, 그쵸? Ben Sparrow said, As a child, the taste of Perrier leaf skin nip was extremely strange. After moving to Korea, I gradually got the hang of it, and skin nip became one of my staple foods. I know, right? The scent is really strong. And I guess there are the type of people who are not able to eat cilantros and also 깻잎. 깻잎이랑 그 고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어쨌든 진입장벽이 있는데 고수는 또 좋아하는데 깻잎을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깻잎을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 고수를 못 드시는 분이 계세요. Because that scent is like a really a huge barrier for you to like overcome, isn't it? 이게 그 향이 진짜 그 뭔가 맛을 다 이렇게 마비시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But if you're a foreigner, if you are new to Korean food, At least give it a try. 깻잎, it's amazing. We have it with Korean barbecue. We have it in bibimbap sometimes too.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 of food that can be enjoyed with those 깻잎. 여러분들 깻잎 진짜 이거 뭐 사실 쭈꾸미 먹을 때, 오징어 볶음 먹을 때 이럴 때 깻잎 진짜 한 두 겹에다가 싸서 먹어줘야 그 제맛이거든요. I think this is kind of funny because I think Korea is known as the only country who would actually eat sesame leaves, right?
한국 사람만 거의 깻잎 먹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깻잎 안 즐겨 먹는 것 같은데, 고수는 동남아, 뭐 중국, 이런 데서는 좀 즐겨 먹는 것 같은데, 깻잎은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So correct me if I'm wrong, Morning Groovers. But yeah, I think 깻잎 is like a Korean food now. 그냥 이 정도면 한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ut this is great, Morning Groovers. Continue to share me about the things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계속해서 우리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난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사랑에 빠졌어요. 난이 음식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나 이거 되게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중엔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싶은 것들 많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가 더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So I will be back to introduce more of those messages. All right, Morning Groovers. So stay tuned.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We're gonna listen to a song by Imagine Dragons. This is Thunder.

Water Tank Morning Groover texted, 오늘도 행복하게요? 그럼요. It is only the start of the day, so we have to seize the rest of the day with this happy, happy, bright energy. 이승관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And Mark Polo GTI said, heart, heart, heart. Aww. Heart, heart, heart. 반사. Sophi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Thank you, everyone, for this beautiful, beautiful check-in. 자, let's go back to MG Q&A. What is the thing that you ended up liking so much when you thought that you would never like it at all? 우리 금수저 신바 모닝그룹어. 굿모닝, 저는 모닝그룹가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안 좋아할 것 같던 영어 라디오인데 지금은 생방송을 기대하면서 듣고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소중한 저의 라디오 채널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어, 땡큐. 이 메시지를 제가 얼핏 딱 봤을 때 저 모닝그룹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라고 한 줄 알았는데 I guess you were talking about English radio. You never thought that you would like it. But after listening to Morning Groove, maybe that changed your mind. Such an honor to hear that. 모닝그룹가 뭔가 영어 울렁증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 같아가지고 또 뿌듯하네요. So you can start by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you can start little by little listening to all the other English radio shows. Well, actually, just listen to Morning Groove. 그냥 Morning Groove만 들으세요. 근데 어쨌든 울렁증이 해소가 되면 영어로 된 어떤 콘텐츠도 조금씩 조금 다가가기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저는 들깨가루로 만든 음식을 결혼 전에 몰랐는데 결혼 후 시댁에서 들깨국, 들깨고사리, 들깨수제비 등 그런 메뉴들이 너무 생소했고 몇 년 동안 입에도 안 댔는데요. 어느 날 몸이 아픈데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주신 들깨고기국을 끓여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후로 들깨, 국산 들깨로 만든 요리는 향도 장난이 아니고 몸에도 좋은 느낌이에요. 주말에 너무 먹어서 몸이 너무 무거워서 뛰지 못하고 걷고만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So before I got married, I didn't know about foods made with perilla seeds. But after getting married, dishes like perilla seed soup, perilla seed, 수제비 at my in-laws house were so unfamiliar to me that I didn't even touch them for several years, but one day I was sick and there was nothing else to eat, so I had no choice but to boil and eat the perilla seed meat soup my mother-in-law gave me, and it was so delicious. 아플 때 먹어서 그 이후로 이제 맛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좀만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뭔가 호언장담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I guess they had reason, right? Because once we tried, we would like it. 그러니까 먹으면 다 맛있는 걸 아시는 거죠, 어른들은. 이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다. 반박의 여지가 없다. 객관적으로 너무 맛있는 음식이다. 너가 싫어하는 거는 이걸 안 먹어봐서이다. 뭔가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안 먹었는데 나중에 어른 돼서 맛있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So I guess that's probably the reason why, you know, adults, they are so sure of themselves about certain food. They know that it's delicious. They know that we would end up liking it so much.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들깨가루가 아닐까 싶어요. 들깨 너무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접하고 안 접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좀 먹어보고 try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So we might as well just try with that curiosity in our mind, as I mentioned earlier in the opening.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아 이거는 무슨 맛일까? 이게 다들 고소하다고 하는데 정말 고소한 맛일까? 이러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둘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Here is Billie Eilish, Birds of a Feather.

want you to stay. We love you, Billy. Stay tuned, everyone. Just stay, stay, stay. 여러분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on't go anywhere because I'm about to read your messages even more. 우리 조국 모닝 그룹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인사드립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은 날을 되세요. 어쩌면 항상 이렇게 따뜻하고 읽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말씀을 이렇게 매일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조금 모닝 그룹어. Have a nice trip way back to your home after your hard work. 우리 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또 안전하게 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ome of you might be on your way to work, on your way to school, or on your way back home, just like 조국 모닝 그룹 after work. 어떤 분들은 일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 퇴근하시면서 좀 다양한 바쁜 각자만의 분주한 아침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한테 말 많이 걸어주시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말 많이 걸어주시고 서로에게 파이팅 외쳐주는 그런 아침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let's get back to the topic.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내가 절대, like never,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야, 나 이거 좋아하잖아 싶게 만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it's quite interesting because a lot of you guys are sending me foods. We are always talking about food. 되게 의외로 또 음식 관련된 메시지가 되게 많이 오고 있네요. Because I gave you some other options too. It could be a person, it could be some sort of a hobby, it could be a type of work.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음식 사연이 좀 많이 와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70 Morning Groover responded. 저는 아보카도요. TV를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맛있다고 먹던데 저는 한 입 먹고 뱉은 적이 있는데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고 해서 다시 먹어봤는데 이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먹어요. For me, avocados. When I watched TV, people ate them saying that they were incredibly delicious, but I actually spat it after just one bite. And as I got older, people said that they were good for your health, so I tried them again, and oh my, they were so delicious, and now I eat them really well. 아보카도가 진짜 딱 이 평냉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식감도 물컹물컹하고, I mean, the color is green, but then when you take a bite, it's really like soft, and you'll be like, what is this taste?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 한 번도 먹어보진 못한 맛인데, 이러면서 어색할 순 있는데, 이게 담백한이 묘하게 빠져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아보카도 처음에 안 좋아했거든요. 아기 때부터 아보카도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되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But it just fits so perfectly with so many different kind of food. It fits so well with rice, with vegetables, when you make salad, with sandwiches. 저는 개인적으로 밥에 비벼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간장에다가 이제 계란 후라이 그리고 아보카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명란 그 조금만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약간 그 자취생 요리 계란 비빔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Dragon Duck said,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대학원 스승의 날 사은회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라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라고 하셨네요. I have stage fright since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had to sing at the Teacher's Day Gratitude Party in graduate school with the mindset of if you can't avoid it, enjoy it, and I just sang the song. And also sent me a video. Actually, you shared this video in our open chat room. 오픈 채팅방에 비디오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한번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그 최석주님의 꽃을 든 남자를 열창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영상만 보면 전혀 뭐 긴장의 여력이나 이런 게 없어 보이는데 무대 공포증이 또 있었군요. 이게 다 보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그거 막 박수 치면서 막 즐기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해보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When it comes to presentation or performing in front of so many different crowds, you know, like you would be the person who would think too much about that whole entire situation, but people are outside just enjoying watching you in that very short period of time. So all you gotta do is just get out there and enjoy. Even though it's hard, if you try it once, you would realize that it's not that bad after all. 막상 해보면 또 이게 공포증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알아요. 처음에 막 그 떨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 수많은 눈들이 막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럴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의 그 코에 있는 점을 쳐다보거나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는 것도 팁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어 저는 독서를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2022년도에 자기개발에 한때 꽂혀서 책을 읽다 보니 지금은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평생 읽었던 책이라고는 삼국지 15권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최근 5년간 읽은 책이 무려 173권이나 되었네요. 제 성향이 한 번 꽂히면 무섭게 빠지는 게 조금 걱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신청곡 ELO,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idnight Blue 신청해 주셨습니다. So you weren't really a fan of reading books, but you ended up loving it after reading it in 2022, and you have read 173 books within 5 years. 이게 책이라는 게 좀 취미 붙이기가 힘들 순 있어요. 막 아, 난 지루하고 그냥 릴스 보는 게 더 재밌는데 이렇지만 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내가 읽고 싶은 쉬운 책부터 해가지고 읽다 보면은 그 읽는 거에 대한 기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느꼈거든요. Never thought that I would enjoy reading. 아, 막 책 읽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좀 제가 읽고 싶은 거 예를 들면 그게 소설일지라도 그냥 읽다 보니까 다른 거 그 읽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차분하게 그냥 조용히 그 읽는 시간이 되게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책에 읽는 걸 빠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 읽으면은 되게 좀 허전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든대요. So like, do you feel the same, 사뚜기 모닝 그룹? Do you feel a little absent if you don't get the chance to read? 와, 5년 동안 173권이라고 하셨는데 더 많이 책을 읽으시면서 또 이 취미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꽂히면 빠지는 게 무섭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무서워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Because this really builds your character. 저는 이렇게 무언가에 깊게 빠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Keep up the good work, 사뚜기 모닝 그루버.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ended up enjoying a lot once you thought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계속해서 나 좋아할 줄 몰랐는데 이제 너무 많이 빠지게 되었어요 싶은 사연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돌아와서 소개해드릴게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Electric Light Orchestra, Midnight Blu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your host, Summer, and I'm really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as well.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 to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So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thoughts,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or if you have a song request, just hit me up by texting me, sharp1013. 문자 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말 많이 많이 걸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Who else is here?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코코님, 어서오세요. 저도 굿모닝. 하트하트.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인사 언제시 다정하게 건네주시면 제가 입꼬리가 하나둘씩 올라갑니다. 이미 이 현장에 승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Alright,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ended up really enjoying when you never thought that you would? Kim's fan morning giver said, 저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만 관심이 있었는데요. 업무를 통해서 러시아와 멕시코라는 나라를 담당하게 되면서 호감이 생겼습니다. 출장을 가서 몇 번 보고 짧게나마 경험을 해보니 생각보다 나름 역사가 깊고 각자의 낭만이 있는 나라더라고요. 지금은 다 흘러간 추억이지만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옛날 담당하던 시절이 다시 생각이 좀 났습니다. I used to be interested only in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K, France, and the US, but through my work, I became responsible for Russia and Mexico, and I grew fond of them. After going on few business trips and experiencing them even briefly, I realized that they have deep histories in their own right, and they are also countries with their own unique romance, more so than I had thought. 모든 거든 뭔가 직접 좀 경험을 해보고 자세히 보고 들여다봐야 그 진가와 매력을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겉문서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게 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사람도 좀 겪어보고 좀 더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 나라도 정말 진심으로 로컬처럼 즐겨보고 이래야지 정말 그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Looks like you have actually went through that experience. 맞아요. 그쵸? 내가 그 생각했던 건가 정말 다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And yeah, I believe that they're beautiful countries indeed. 제가 러시아는 안 가보고 멕시코도 안 가봤지만 저도 사실 정말 외진 나라에 이렇게 살아봤을 때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도 정말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So you really gotta experience. You gotta really just get out there and explore. 그래서 많이 많이 호기심을 갖고 경험을 하는 것 매우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nna be back with the segment Lyrics Gone Wrong. 뭔가 가사가 이상한데?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오늘 초대 게스트가 가사를 열심히 또 읽어드리는 퀴즈 시간이 펼쳐져 있거든요. So be ready for that, Morning Groover. I will be back for all of that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Rise Against Savior.

Yo, yo, morning groovers, get ready because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지금부터 또 오늘의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을 위해서요. 오늘의 이 게스트가 자신만의 말투로 열심히 읽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사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요. 아, 이 노래 이건 것 같은데? 떠오르시면 그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get ready to take a guess to the song title while you hear this alter ego read out the lyrics out loud. 여러분들께서는 노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예리함이 조금 필요한 코너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아, 이거 이 노래다 떠오르시면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today's guest will be a very special guest. 예전에도 모닝그루브에 한번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강주은 씨가 오셨습니다. Oh, welcome to the studio. Welcome, welcome. 강주은 씨가 이제 오셔가지고요.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어렵게 소비했어요. 그러니까 가사 잘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We had hard time casting 강주은 씨, so she's gonna be here reading out the lyrics right now. 강주은 씨, off you go. It is your turn to read out the lyrics. 읽어주세요. 민수, 그러니까 자꾸만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않아. You need to be real. 흔하게 널린 그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고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 했는데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You say you love me more than 100 times, but you need to show me, alright? 그러니까 내 말은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지 않나.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민수 너가, honey,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Tell me you love me 4 times a day, okay? 그리고 웃을 때는 8번 웃고, 그렇지. 그리고 이건 내가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그냥 6번의 키스를 해줘. Kiss me 6 times a day, okay? 이것이 바로 민수가 날 어떻게 좀 열어주는 그 단 하나뿐인 그런 비밀번호야. It's our secret code.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게 그냥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eah, you're my secret boy, Minsu. 그러니까 제발 좀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 마. Thank you, Mr. Kang. Not Mr. Kang, Ms. Kang. Thank you, thank you.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시고요. I'm back, morning groovers. Could you guess the title of the song?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채셨나요? 이 가사 제목, 하루에 8번, 뭐 어쩌고저쩌고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 i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강주은 씨?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morning groovers, I know that you would have hard time trying to guess and come up with the answer, so I will give you guys some time.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제가 드릴게요.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pecial song by 장현철. 이 노래가요, 그 최민수 씨가 말투가 왜 점점 강준 씨로 최민수 씨가 주인공이었던 그 90년대 인기 드라마 OST입니다.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또 센스 있게 이 곡을 선곡을 하셨네요. So let's have a listen to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이 노래가 우리 민수 오빠가 출연한 드라마 OST인데 We just listened to 걸어서 하늘까지 by 장현철 that featured 최민수 who is the husband of Mrs. 강주은. 여러분들 이 드라마 보셨나요? 카리스마 하면 또 최민수 씨 아니었어요? 그쵸? 저는 최민수 씨가 뭔가 그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으로 처음에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네, 사랑 그대 막 이런 거막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은데 관중석으로 막 가가지고 고해도 부르시고 뭔가 그 태토 그 오리지널 원조 태토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최민수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노래 듣고 오셨는데요. Okay, I'm very satisfied because I see some guesses by our morning groovers. Ooh, finally. 우리 얼짱님께서 푸하하하 강주은 씨 수고하셨어요. 정답 유나의 비밀번호 486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Good guess. 우리 5532 morning groover said 비밀번호 486이요. 강주은님 말투 흉내낸 거 너무 웃기잖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Are you guys even aware of the way she talks? Because I love 강주은 씨. 강주은 씨. 나름 TBS EFM 애청자셨을걸요?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슬프지만 예전에 한번 뵀을 때 프로그램 잘 듣고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So yeah, well, from what I heard from her directly talking to me, she used to be an avid listener of TBS EFM. So we love 강주은 씨. 우리는 그래서 강주은 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썸머께서 지나치게 오버를 하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558 모닝그룹범 정답 유나의 비밀번호 486 굿모닝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갇혀서 즐겁게 듣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 그러니까요.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You must feel really horrible and stressed out in that congested road. But as long as you're enjoying your time, you know, deciding to listen to 모닝그룹. 아 정말 길은 꽉 막히고 별로지만 난 모닝그룹을 들으면서 기분 좋은 아침 보낼 거야 라고 다짐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이왕 뭐 이렇게 된거 즐겨야죠. 라디오 들으시면서. 그쵸? 그쵸?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출근 잘 하세요. 7641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유나의 비밀번호 486. 제 이름이 나와서 놀랐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suddenly your name appeared. So the names that I've been mentioning so far are 강민수 and 강주은. 혹시 민수님이실까요?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최민수씨일까요? 혹시? 2481 모닝그루버 also sent in the answer. 유나의 비밀번호 486입니다. 오늘은 차분한 캐릭터라 정답 맞추기가 쉽네요. 딱 신호대기 걸려서 간만에 문자 보냅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today's character was rather calm, so I was able to come up with the answer. Was the other characters not so calm? 그동안 뭐 누구 나왔었지? 뭐, 그, 뭐냐, 크리스티나. 아, 오케이. She's not calm, obviously.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도널드 트럼프. 아, 그쵸. 도널드 트럼프도 이렇게 캄한 사람은 또 아니고. 저번에 뭐, 아, 유치원 선생. 아, 그러네. 간만에 좀 이렇게 low-key, 이렇게 차분한 분이 나왔네요. 그쵸, 그쵸. 모닝그루버들, 앞으로도 우리 스페셜 게스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Wonderhop said, 비밀번호 486 유나요. 예전에 차에서 들으니까 처음에 썸머피디님이 하는 줄 몰랐거든요. 게스트라고 하셔서. 진짜요? 게스트 맞는데 제가 하는 줄 알았다고요? 나중에 알게 되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간 너무 기다려집니다. 개인적으로 저가항공사 스튜어디스 분이 제일 웃겼어요라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I'm trying to come up with all these characters. I'm pulling it off, and I'm just really glad to hear that you're really enjoying this segment. 그래요. 이 코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참, yeah, you might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segment, but as long as I see some people enjoying it, that makes me really happy. 우리 선셋 모닝 그루버. 바빠서 출첵 못할 뻔했는데 강준 쌤 모닝그루브에 다시 나오시는 거 듣고 완전 반가워서 출석했짜영. 최민수님까지 강제 소환되셨어요. 최고다 썸머 누나. 아 아니 주은 쌤이 와중에 정답도 맞춰야 되죠. 그럼요. That is like the whole point of the segment, guessing the answer. 여러분들 이게 게스트는 그냥 읽어주는 사람일 뿐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코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트럼프 게스트 또 언제 나오셨나요? 그것만 놓쳤네요라고. Oh my god, you missed out on Donald Trump? Yeah, it was like a global guest invitation here on Morning Groove. 뭐 어쨌든 이게 글로벌적인 좀 외교 성과라고나 할수 있을까요? 네, 모닝 그루브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외 이제 게스트들로 하나둘씩 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게스트가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It's actually uploaded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 쇼츠에 이 등장한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뭐 그거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트럼프는 조금 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I'll try to work on it, morning groovers. 좋아요,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me to reveal that answer. 가사가 조금 변형이 됐었죠. Yeah, the lyric was a little twisted because it wasn't read by me. It was read by someone else.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You say you love me more than 100 times, but you need to show me, right? 100번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나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Tell me you love me 4 times a day. This is like a rule, hidden rule amongst the couples mentioned by Yoonha, the singer. 코코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는 선모님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So the answer was 비밀번호 486 by Yoonha가 정답이었습니다. Good guess, Morning Groovers. And also, if you are enjoying listening to this particular segment, Do let me know about the guest that you want us to cast. 여러분들, 좀 다음번에는 이 게스트 섭외해주세요. 저런 게스트 섭외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이제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좀 섭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졸린 눈으로 열심히 뉴스 진행을 하는 뉴스 앵커, 뭐 섭외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요청을 주시면 또 섭외를 해보도록 할게요. Or if you want a particular character, you can always send in your request. 여러분들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섭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자번호 #1013으로 또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대금의 요금이 됩니다. So that was the lyrics gone wrong segment for you, Morning Groovers. And we have more time left for you guys. We have news headlines and also weather update. And also, don't forget today's topic, Morning Groovers. That was,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오늘 MG Q&A 질문도 잊지 말아주세요. 절대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문자 읽고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nderhub continue to sing that morning입니다. 매번 출퇴근하면서 라디오로 배웠는데 오늘 휴일이라서 처음으로 유튜브로 보내요. 댓글은 써봤지만요. 진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모닝그룹

유튜브 없으면 출근 못하죠. 파이팅팅!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은 민트초코입니다. 어릴 때 치약 맛이라서 왜 먹나 치카치카를 하지? 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호불호 강한 대표 주자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취향도 바뀌나 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thank you and welcome to your viable radio. Your first viable radio.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시청 1일이시군요. 이렇게 또제 얼굴 보고 이렇게 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트초코 힘들기는 하죠. 네, 호불호 정말 세게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민트초코 러버로서 너무너무 반가운 메시지입니다. I welcome your message as a mint chocolate lover. Alright, thank you for sharing this wonder hot morning group. 반갑고요. 자주자주 보이는 라디오 놀러와 주세요. 티봉이가 여기 인사드리고 있죠? 안녕! 소년 들었어요. 티봉이. 너무너무 귀엽죠? 배 나온 티봉입니다. 뭐가 그렇게 맛있었니? Let's have a listen to that song finally. This is Yuna. 비밀번호 486.

Listy texted, good morning. Hello, nice greeting from you. Okay, now let's go back to MG Q&A. 민준 리나만 모셨습니다. 피디님, 물건만 되나요? 저는 남편을 좋아할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너무 좋아하는 게 바로 남편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귀기 전에는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너무나도 멋지고 귀여웠던 모자 쓴 그때의 남편의 모습에 빠져서 왕자님이라고 부르며 지금 애 낳고까지 살고 있답니다. How is this possible? So you decided to break up with your husband, but once you went out of your home and you saw your husband wearing a cute hat and you just fell in love once again. How is this possible? 이미 헤어지자고 결심한 거면 정이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아, 뭐야. 모자 너무 귀엽잖아. 사랑해. 막 이거예요? 정말 에이 애초에 마음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헤어질 마음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진짜 나 이렇게 하면 끝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번 반응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가신 거 아닐까? 어쨌든 지금 둘도 없는 너무 사랑하는 남편 옆에 계신다라는 거죠? 민준 리나맘 예쁜 사랑 오래오래 하시고요.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저는 미술관에 가는 걸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여행 일정에 넣고 찾아가 보니 이제는 즐기는 취미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림 보는 거50% 미술관, 그리고 예쁜 공간 즐기는 거 50%라고 하셨습니다. So you never thought that you would enjoy going to the art museum, but now you enjoy it a lot after experiencing while you were on your trip. 이 미술관은 진짜 공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그림을 잘 몰라도 그 공간이 뭔가 그 되게 예술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공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와, 나 미술관에 왔구나. 멋지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림 볼줄잘 모르거든요. I don't even know how to enjoy watching those pictures. 어떻게 하면 뭐 해석을 하는 거고 이게 솔직히 잘 저는 아직 좀 너무 어려운 영역인데 그래도 모마 공간에 갔을 때는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와 여기 한 천장이 되게 막 이렇게 디자인 예쁘네. 공간 예쁘다. 여기서 셀피 할라 둘 찰칵 막 그러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거잖아요.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for you to enjoy in art museum. So yeah, I can really totally get why it's enjoyable. 우리 0305 모닝 그루버 텍스트. 저는 고수를 못 먹어요. 태국 가서도 고수 올려줄까봐 태국말로 마이사이 빡지를 외쳐서 다니고 또 두리안을 못 먹었었어요. 그런데 태국 여행을 5번 다니다 보니 고수도 어느 정도 먹고 두리안도 많이는 아니지만 두 조각 정도는 맛이 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o I used to be unable to eat cilantro even when I went to Thailand. I memorized the Thai phrase 마이사이 빡지 because I was afraid they would put cilantro on my food, and I also couldn't eat durian. However, after traveling to Thailand 5 times, I can now eat cilantro to some extent, and although it is not a lot, I can enjoy eating about 2 pieces of durian. 그래요.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드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뭔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오고 있던 이 취향이나 편견이 깨질 때좀 재밌는 것 같아요. It's like you're reliving your life. 뭔가 이렇게 하나둘씩 뭔가 알아가는 재미를 그때서야 느낀다 그럴까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마이사이 빡지 이거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갔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아, more cilantro 이러면서 고수 많이 싸달라고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But when it comes to durian, I've never tried it before. How does it taste? According to the people who have tried durian, they said that it tastes like fart. 그런 맛이 나. 아니에요? 약간 향이 그런 건가? 향만? 뭔가 그 방구 맛이 나고 양말 맛이 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 방구를 드셔보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시도조차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맛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시도를 해보겠어요? 그쵸? 아, 맛있어. 이러면은 제가 먹어보겠죠. 근데, 야, 양말 맛나. 이러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먹냐고요, 그걸. But then, like, I just don't get why people say that it's not that bad after all. 양말도 먹어보니까 나쁘지 않아. 뭐 이런 건가요? 근데 밖에서 향만 그런 거라고 엄청 강조를 하시네요. I guess we have some durian lover outside the studio. 두리안 좀 좋아하시는, 아니에요. 아닌가요? 좋아하진 않으시고 드실 줄만 아시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좀 근데 재밌잖아요. 외국 음식 이렇게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그게 다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마디씩 또할 수도 있고 아, 나 그거 먹어봤어. 야, 진짜 양말 맛 나지 않니? 막 이러면서
어쨌든, it's so fun talking about i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to talk more about this. 오늘 토픽이 이거였어요.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근데 아까 0421 모닝 그루버가 물건만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답하신 것처럼 it could be anything, so let me know. 내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Here is Panic at the Disco. High hopes.

That was Hand Clap by Fitz and the Tantrums. Did you guys watch 티봉이 hand clapping in the studio? 어찌나 티봉이가 제 옆에서 박수를 치던지 무슨 모기 잡는 줄 알았어요. 짝짝짝짝짝짝짝. 밖에서 이제 박원희 진아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she was talking about how delicious durian is and I guess that she quite enjoy having durian. 이게 뭔가 맛은 막상 먹어보면 달콤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양말 냄새를 맡으면서 달콤한 맛을 느끼는 거냐 했더니 뭐 대충 그런 거래요. 제가 뭐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의견을 보태진 않겠습니다.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성공 무슨 일이죠? 하이홉스부터 덕분에 에너제틱한 기운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It has to do with our DJ Ba. 우리 DJ Ba, 박은혜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Ba? 밖에서 놀라시는데. 아, 뭐라고 이름을 지어드려야 되나? DJ 바. 뭔가 DJ 바구니 이러면은 뭔가 DJ 바 멋있지 않나요? DJ 구. 아, DJ 구 괜찮다. DJ 구. Anyways, she's all doing it outside the studio. 성국은 우리 박은혜 팀장님의 어떤 매직 터치로 이렇게 또 밖에서 DJ인 거 믹싱하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또 미래의 폐기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Liz D. Cynthia said, Good morning, TBS Radio. I hope everyone at the station is having a wonderful start to the day. I just wanted to send my warmest wishes and hope today brings you a lot of happiness, positive energy. Thanks to you. I guess this energy is being shared already. Liz D., I also hope you have the best day. Seize the day today. Have the best day ever. And also have the best week, since it's only the start of the week. 좋습니다. 우리 켄 모닝그룹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쭉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탈출하고자 외국에서 1년 꽉 채워서 일하다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공부가 더 재미있고 이해도 잘 되고 즐겁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새롭게 배우는 걸 좋아해서 안 해본 모든 것에 도전을 많이 합니다. I used to hate studying when I was a child, growing up as a kid, but after living abroad and working there for about a year, I ended up liking studying. 이게 공부라는 게 막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외우고 막 문제 막 많이 풀고 이러면 솔직히 그게 재밌을 수가 있나요? I guess it's so important for you to find the meaning of studying. Like, why we have to study. You gotta figure that out. 그러니까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그냥 외워 이러면은 있을 때 없는 걸 외워. 이게 뭐 밥 먹여주나? 막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알아가는 재미 이런 걸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Subby Morning Groover said, 모바일 게임이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시작했는데요. 그래픽이 너무 아이들 것 같아서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하다 보니 재밌어지는 거예요. 제 용돈으로 몰래 애들 아이템도 사주고 제 것도 같이 사고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제일 잘하네요. 허허라고 하셨습니다. So, mobile game. I started to, you know, play with my kids. I ended up enjoying it even more. 아, 이거 조금 위험한데. 이제 아이들은 졸업했는데 서비님께서 홀로 빠지셔가지고 못 태어나오시는 건 아니겠죠? 아이들은 이제 밖에서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러고 시작하는데 와, 아이템 더 사야지 막 이러면서.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시간 보내려고 막 띵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면 어른들이 그렇게 막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게임 그거 애들이 하는 건데 뭐 이러는데 막상 그 주는 그 오락이 주는 그 재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this has been fun. Thank you for sharing me all of these stories, Morning Groovers. I really appreciate it. Well, it's already the time for me to wrap up.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다시 듣기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So we have all of our archives over there, so go check it out.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Ain't It Fun by Paramore.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Jonas Brothers, Strangers, to get us started. And hey,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 101.3. Today is July 2nd. And the time is a little past 10:05.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Boinen Radio, we are so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열려있고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And as you know,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rerun is at 6 p.m. And the second rerun is at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re having a fine morning. 즐거운 아침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The Strangers We Remember입니다. Today's theme is The Strangers We Remember. 뭔가 좀 이 poetic 하지 않나요?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지어놓고 타이틀을 지어놓고 좀 poetic 하다라는 생각했는데 there's something, I don't know, a little poetic about The Strangers We Remember, the title, right? Don't you think? And after coming up with a new topic every single day, I think I'm getting really good at this. 저도 매일매일 주제를 다른 주제를 생각해내다 보니까 약간 도가 트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의 인생 어느 시점인가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연을 이어온 현재의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죠. If you look back on your life and around you, there are people who came into your life and never really left. And they're still with us today. And they've become some of the most important people for us. 지금까지 옆에 계속 있다면요. 하지만 우리가 잠시 스쳐간 사람도 있죠. 이 스쳐 지나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전히 생각나는 이 stranger들이 있습니다. But then there are those strangers, right? You know, of course, most of the people we have passed by in our lives are long forgotten. Yet somehow, a few of them still live quietly in our memories. 그 stranger, 낯선 사람들인데 왜 기억이 나는 걸까요? Why is that? I ask myself. 뭐 그들의 어떤 선행 또는 반대로 그들의 악행 아니면 그냥 그 당시에 뭔가 얽혀있던 나의 기억 속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일 수도 있죠. Maybe it could be due to an unexpected act of kindness or something opposite, something hurtful that they said or did. Or maybe they simply become part of a moment in our lives that we could never forget. So, I asked myself, why do some strangers stay with us long after they're gone? 이 낯선 사람들이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면 어떤 이유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연락할 일도 없고 다시 만날 일도 없는 사람을 못하러 굳이 기억해. 이 공허한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기억보다는 그 시간,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 종합세트처럼 다 같이 따라오는 추억의 소환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And you could of course say, what is the point of remembering all these strangers, right? We'll probably never see them again in our lives. Or I think that's true. But perhaps what we are really holding on to isn't that specific single person at all. It's the season of life that they happen to walk through with us. They're sort of woven into a larger memory, I guess, sort of a whole collection of emotions and places and moments that still mean something to us today. 그런 의미에서 이런 topic을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뭔가 아직 기억에 남는다면 왜일까? So who is a stranger you'll never forget and what made them so memorable? 오늘 이런 좀 특이한 주제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이야기 함께 해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랜덤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나면서 같이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좋고요.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답변은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 50원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토킹 섹션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룸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죠. 또 이런 노래가 있죠. Keane입니다. We might as well be strangers.

couple of songs, Keane, We Might As Well Be Strangers, and the song after that was Roy Kim, 잘 지내자, 우리. So Stranger, You Never Forget. 저는 나름 잘 topic을 정했다고 생각하는데 It's not easy, I guess. 1232님께서 오늘 주제는 많이 어렵네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1232님 says, 남은 나를 스트레인저로서 어떻게 스쳐 지나가고 느꼈을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돼. 라고 이렇게. I wonder how other people viewed me as a stranger.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passerby 1번이었을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낯선 사람들로 봤을까요? How does do other people usually view you as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one of the people로 봤을까요? Reason that I thought of this topic is that 저는 누군가 있었거든요. It's so random because I think we my family was on a trip, I think somewhere long time ago. I think probably, you know, 7 or 8 years ago. 어딘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it was at the airport. 이제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하고 딸하고 we were waiting to get on board, right? On a plane, right? And there was this announcer who I guess was part of the employee for airline company. 보통 이제 그 게이트에서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이 공지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항공사 직원들. 그죠? And you know they make certain announcement, you know, your plane will be boarding in, you know, 10 minutes or 15 minutes, so you know, try to get on board, prepare yourself to, you know, get on. 약간 그런 메시지 공지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었는데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 공지가 나오는데 이분이 언변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He was such a brilliant speaker. 목소리가 너무 좋고 이 톤이나 이 딜리버리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you know, I was a radio producer at the time also. 그래서 와, 이분 약간 인터뷰라도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he just had a awesome way of you know, making that announcement.

굉장히 뭐, it was just very bland, you know, announcement. But he made it really fun to listen and very entertaining to listen.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솔직히 얼굴도 못 봤어요. 그냥 목소리만 들었는데. I guess, you know, total stranger, perfect stranger in a way. But his voice and his presentation, I guess, really sticks in the memory.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That's why I came up with this topic. 그렇죠. 저만 답변이 있다고 이렇게 또 이것을 주제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It's kind of selfish of me to kind of make this as a topic because I have answers for it. 나만 답변할 수 있다고 이렇게 topic으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 조금 죄송하지만 하지만 이런 뭔가 인상 깊은 분이 한두 분씩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again, have you ever met a stranger just a few minutes who left a lasting impression on you? Or it could be a person that you had a you know conversation with that you still think about today. 어떤 근데 이 한국의 문화가 또 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문화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So I think it's more likely this kind of a scenario would happen not in Korea but probably in America. 그래서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cultural shock 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 전혀 인생에서 처음 본 사람들이 말을 건다는 사실. I guess at random places, you know, at if you go to a supermarket and if you go to a train, you get on a train and the person who sit next to you. 근데 뭔가 깊은 어떤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랜덤하게 뭔가를 물어본다든지 Hey, how's it going? Or good morning. It's just a short conversation. 그런 식으로 또 스트레인저들이 말을 거는 문화가 있거든요. It's something that we can never imagine. We can hardly fathom you know, in our daily setting here in Korea. 그죠? 누군가 말 거면 막 굉장히 defensive해지잖아요. 그죠? But I think that is just a cultural thing. 맞아요. 스카프 들은 낙타님도 미국인들처럼 낯선 사람과 눈 마주치면 스마일 해주고 그럴까요? I think, yeah, it takes some time. 뭐 그런 문화가 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Well, anyways, apologies for making today's topic a rather difficult one to answer. But 혹시 있으시면 a stranger that you met in your life that you still remember for, you know, for whatever reason.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대화가 이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이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제대로 된 topic을 준비하지 않은 저의 저를 질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Blame me for this. Carrie Underwood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again.

0: and I don't need an excuse, 'cause I'm wearing my brand new shoes.
1: Paolo Nutini, Brand New Shoes, just titled New Shoes, was the song you just heard. Okay, let's get to it. Although it's not a direct answer to our question, memorable stranger. 소희님께서 오랜만에 메시지 주셨네요. 소희님 says, 미국의 스몰 토크 문화가 총기 소지 때문에 나 안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라는 해석도 봤어요. 그리고 그 스몰 토크의 칭찬 대상도 내가 타고난 것이 아닌 뭐 외모, 체형 등등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것, 옷, 네일, 미소 등등이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읽었는데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That is a new perspective. So he says, I once read an interesting take on the American culture of small talk. Some people say it may have developed at least in part because of America's gun culture as a subtle way of, you know, signaling, you know, I'm friendly, I'm not a threat. Another thing I found fascinating is that what people tend to compliment on instead of praising things that you're simply born with, like your looks or, you know, your body shape or whatever, they're more likely to compliment choices you have made, like your outfit, nails, hairstyle, or your smile. 그렇군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냥 뭐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도 you have beautiful eyes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you have a great hairstyle 뭐 그런 컴플리멘트도 많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물론. So kind of you know depending on you know how you perceive it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그 small talk에 대해서는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Billy Joel의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The Stranger.

0: blame on me. Don't put your blame on me.
1: Couple of tracks that we heard, Billy Joel, The Stranger, and the second track was actually requested from our Kitty님, Rag and Bone Man, Human, 두 곡 듣고 왔습니다. Which was a request from 스카프 들은 낙타님, who says, speaking of 미국 문화 약간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문 잡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젠틀하고 좋더라고요. 아마 여자 중에는 저만 유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남자로 태어났어요. 아, 본인께서 이 문을 잡아주는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So speaking of American culture, I just thought of this thing. I really like it when people hold the door for you. It feels gentle and kind. Maybe I'm the only woman who likes who would do that actually. I guess I should have been born a gentleman. Gentlewoman이시죠. 그러니까 gentlewoman. Gentleman으로 태어나시지 않아도 gentlewoman으로서 문 잡아주시면 that's good enough, I think. 스카프 들은 낙타님 감사드리고요. So 독더미님께서는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곁가지 어떤 그런 말씀만 주시고 이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고 계신데요. 독더미님 says 러시아에 혼자 출장 갔을 때 일인데요. 낯선 이들의 외모에 선입견을 가졌던 저를 반성할 일이 있었는데 버스에서 제가 내려야 할 곳을 눈빛으로 알려주시면서 천사의 미소를 지어주셨던 버스 기사님. 성당 앞 시장에서 과일을 조금 사는데 이것저것 먹어보라며 더 담아주시고 또 웃어주셨던 과일 가게 아저씨. 그러고 보니 미소는 아주 큰 힘을 가졌네요. 그렇군요. So this happened when I traveled to Russia for a business trip. And it made me realize that I judge people by their appearance. A bus driver gave me a warm smile and let me know with his eyes when it was my stop. And then at a market, I bought a little fruit, and the man at the fruit stand kept telling me to try different kinds, you know, added a little extra and smiled the whole time. 그렇죠. 그렇군요. 이렇게 먹어보라면서 이렇게 담아주시고, 와, 굉장히 그 정이 느껴지는데요. 한국인의 정이, 그죠? 좋은 어떤 기억이셨을 것 같고, 또 뭔가 선입견을 꾸게 되는 그런 기억이셨을 것 같습니다. I'm sure that it was a sort of a, you know, not life-changing experience, but you know, opportunity for you to kind of think back about your stereotypes or, you know, or whatnot based on, you know, people's appearance. 카더가든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Home Sweet Home 듣고 오겠습니다.

카더가든입니다. Home Sweet Home. 오케이, okay, 좋습니다.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I intended for this topic and I expected a certain direction and you know possible discussions that we would have, but 이런 류의 어떤 이런 메시지와 사연들은 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It's all good, I think. You know, 제가 뭐 이렇게 뜻한 바가 항상 맞는 게 아니니까요. It's just I love the you know different you know possibilities of different you know topics and discussion that you know our QT님s can really provide. Love it, love it. 좋습니다. 그러면 사연들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또 보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 2부, 3, 4부에서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니님께서 Since talking about Stranger That You Never Forget, these are some songs that we could play. 하시면 여러 곡 보내주셨는데 그중 하나 선곡해봤습니다. 권은비, Hello Stranger.

내일 새로운 그 코너가 하나 런칭을 하는데요. It is actually just a temporary segment. It is actually summer vacation special segment. 여름방학 스페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I say 여름방학 because 여름방학 usually is associated with students, right? So because the reporter that we have a first ever reporter for our show, and she is actually a high school reporter. So I do not expect much from the reporter, but she has put in a lot of work for this segment as well. So it's a feature segment that's gonna feature a reporter, high school reporter, intern reporter, and it's gonna be a music center the segment, and we'll be kind of exploring, you know, what kind of music high schoolers listen to these days, and what kind of stress that they go through in school life, and you know, how do they deal with the stress, you know, with help from music.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고요. It is a pre-recorded segment. 그래서 미리 준비한 패키지를 방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It's actually titled Soundbite. Soundbite라는 세그먼트가 되겠고요. Do look forward to that as well tomorrow. 내일 첫 방송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let's get into it. Some more, messages sent in by our listeners that, you know, in line with our topic, strangers that you never forget. 7582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Around 15 years ago, I visited a luxury boutique in Cheongdam-dong to observe an inventory inspection as part of an external audit. 그렇군요. 굉장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15년쯤에 재고 실사를 하러 청담동의 명품 매장을 들렸던 적이 있는데, So, as I understand, 7582님 is a CPA. 그렇군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처음으로 그런 명품 부티크에 가본 거였거든요. So it was my first time visiting a luxury store, and one of the sales associate helped me to check the inventory, and I still remember him vividly. 거기서 직원 한 분이 도와주셨는데 아직도 그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명품 부티크에는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그분이 깔끔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윤기 나는 수트, 말하는 방법이나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So, he was part of the luxury experience. His perfectly groomed hair, elegant suit, and the way he spoke and treated other people. Even though I wasn't a customer, he treated me so well that I felt like a princess. 저는 손님도 아닌데 너무 잘해주셔서 그때 공주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때 아, 사람들이 이래서 명품샵에서 그 많은 돈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For the first time, I understood why people are willing to pay such a high prices to go to luxury stores and buy their products. 그렇군요. 와. 이런 답변은 정말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분명히 남으셨던 거죠, 그죠? 그분도 기억이 남았겠지만, that whole experience, you know, it was sort of etched in your memory as something that you look back on. 맞아요. 이런 경험을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실사 재고 실사는 잘 하셨나요? Did you do your job of auditing the store? 그래서 세게 감사를 하셨던 건 아닌가요? 그 가게를. 엔딩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어서 신청곡도 신데렐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582님. 들려드릴게요. 스윗박스의 노래죠. 신데렐라.

스윗박스입니다. 신데렐라. 7582님의 사연이었는데요. I think, in a way, I thought about that story just for a while listening to the song. I guess that kind of customer service, you know, way the customers are treated in the stores or whatnot, I think it is sort of, you know, included in the hefty price that we have to pay for the luxury goods.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luxury goods를 살 때 그 퀄리티가 높거나 이제 브랜드 네임도 분명히 그런 가격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런 또 이 7582님이 경험하신 그런 커스터머 서비스도 어느 정도 또 그 가격에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So part of the customer treatment that you receive probably is included in the high cost of you know purchasing luxury goods in a way.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런가요?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another story by 뽀글님. 뽀글님께서는 주로 여행 중에 마주친 사람들이 올해 기억에 남아요. 좋은 사람들이. 작년 이태리 출장 중에 버스 안에서 신용카드를 떨어뜨린 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청소년이 갖다 주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라찌에라고 했더니 엄지 척을 해주더라고요. 그 유쾌한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밖에도 기억 속에 각인된 스트레인저가 저는 정말 좋은, 정말 많네요. 좋은 거죠. 라고 이렇게. Most strangers I remember are from, people I met while traveling. And during a business trip to Italy, I dropped my credit card on a bus and a teenager picked it up and brought it back to me. So I, you know, greeted back and saying, you know, grazie. And he gave me a big thumbs up. I still remember his cheerful smile. 약간 또 우리의 선입견을 또 이렇게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행 가면은 뭐 지갑 잊어버리고 막 어떤 그런 경험들, 안 좋은 경험도 하시잖아요. But, you know, it could be a stereotype. But it's, you know, good to be careful, I guess, right? While traveling. 왜냐면 또 이제 여권 같은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하지만 또 그런 좋은 경험으로 또 이렇게 남아 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뽀글님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또 신청하신 곡이 여러 곡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선곡해봤습니다. Out of the two songs that 뽀글님 requested, here's my pick, Mac DeMarco입니다. Heart to Heart.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입니다. 좋은 곡 많이 발견해서 들려드리는 코너인데요. So we're back after a week break. 지난주에 월드컵 관계로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Let's get into it. We have four new songs ready for you to enjoy. 첫 번째는 is from a singer-songwriter named Zino, Z-I-N-O. He debuted in 2023. 약간 R&B, urban R&B, soul 그런 계열의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As I was looking for information on this song,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천주의자로서 아주

비옥한 행성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As an optimist, I've created a little planet where kindness grows. 가끔 주변이 척박하고 매정하게 느껴질 때 한 번씩 둘러보세요. 24시 늘 상주하고 있습니다. Whenever the world around you feels cold or harsh, come visit. I'll be here 24/7.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일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Zeno입니다. May I wish.

Beer Master, Lost in the Noise, featuring Rosalind Song, our second and Discover song for today. The song has very, you know, catchy melody, I believe, right? And 뭔가 9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헤비메탈의 약간 서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멜로디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has sort of the lyrical elements of heavy metal, sort of a dramatic heavy metal melodies.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는 소음 속에 묻힌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그런 얘기라는 설명을 주셨는데요. It's about listening to the voice of the many people who are often drowned out by the noise around us. 뭔가 소외된 그런 목소리에 대한 또 거기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그런 가사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인께서 직접 뮤직비디오까지 찍으시고 연출하고 편집까지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He even directs and edits his own music videos. So these days you have to do it all, I guess. 요즘에는 정말 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Beer Master처럼. 잘 들었습니다. Beer Master, Lost in the Noise, our second in Discover song today. So let's move on. Another sort of electronica-influenced song that I prepared. This one. It's by Kiera. The song is Midnight Ride 라는 곡인데요. She debuted in 2019. And just like Beer Master, she does, you know, lyrics, composing, and also she creates her own choreography and also produces the concept and the music video herself. 안무 창작이나 또 컨셉 뮤비 프로듀싱까지 혼자 다 하시는 그런 Dan singer-songwriter라고 이렇게 하신데 Dan singer-songwriter, dancing singer-songwriter. Wow. Have to do it all, I guess, as I said.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In Discover artist, Kiera, Midnight Ride.

0: 활발한 밤의 노래였습니다. Which was our last in Discover artist for today. So Hwaran is a singer-songwriter who debuted in 2014. And the song that you heard was from her latest, which was actually some time ago. In 2017, I wonder if she is still active as a singer-songwriter.
1: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80, 90년대에 약간 그런 템포 있는 그런 서정성 있는 곡들,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멜로디여서 좀 더 이렇게 정감 있게 느껴지는, 좀 더 와닿게 느껴지는.
0: I think we are familiar with this kind of melody, with sort of a mid-tempo style from the 80s and 90s Korean songs.
1: 그래서 저는 그 연극이 끝난 후라는 그 곡도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한번 그 샤프의 곡인데요. 연극이 끝난 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벌써 연극이 끝난 후 샤프 약간 그 곡이 연상이 됐습니다. 헤일리님도 오 저도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So that wraps up today's In This Cover. Hope you enjoyed it and I will be back next Thursday with this four new songs as well.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and Kitty님들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the song Broccoli 너마저 혼자 살아요.

you sure you could keep up? You sure you could keep up?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师希望他怎么样？
1: 我说应该唱那个比较雄壮的歌。
0: 哦，来尝试看。
1: 一二，都来呗啊！唱。
2: 一二嘿，一拉一拉，大吉热热身。

沙暴玛干纳勒，大家好，我是唐秀月，原住民名字叫格德格德。刚刚我所唱的是我自己编的一首歌，叫《里布鲁的礼物》。

That was Fleetwood Mac with Everywhere. What a nice throwback jam to start with.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Hello, hello.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right, so continuing with today's opening conversation. 이 자기소개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저 사람이 누구였지? 이러면서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요. 별말을 안 했는데 왠지 모르게 막 믿음이 가고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좀 자기소개서보다 평소에 행동으로 더 많이 설명되는 것 같죠? Maybe that is why nobody has ever said, Wow, I really like that person because they told me about their five-year big plan. Because most of the time, we remember how someone treated us, how they made us laugh, or how comfortable they were to be around. And turns out people aren't marketing campaigns, we're much better experienced than advertised. 그래서 뭐 입에 발린 말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할래?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결국에는 그 행동으로 어떤 사람인지 딱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So it's more about what you do instead of being about what you say, right? No matter how much you introduce yourself to other people, you gotta show them by your action. 그래서 보여주는 내 행동이 결국에는 나의 명함이다. 이런 멋진 명언 남겨드리면서 오늘 아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Morning Groovers, 우리 Young H Morning Groover께서 출첵해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Happy Life님, Good morning, Dr. Paper님도 오셨고, Happy Life Morning Groover께서는요 점심으로 돼지곰탕 끓이려고 앞다리살 물에 담가놓고 따뜻한 물 한잔하고 있어요. Wow, you're starting your day early, cooking some 곰탕 so that you can have it for your lunch time. 맞아요. 곰탕은 보통 끓이는데 반나절 최소 걸리죠. 전날에도 이제 막 미리 준비해 놓기도 하고 하는데 뜨끈뜨끈하게 오늘 비도 오잖아요. 얼큰하고 뜨끈하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Oh, Sunset Morning Groover, you're early. 죄송해요, Sunset Morning Groover. 맨날 이렇게 또 제가 회초리 선생님 마냥 일찍 오면은 일찍 온다고 제가 알아차려드리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I'm just so happy to see you. That's why 늦게 오면 제가 꼭 늦게 오셨네요. 막 이러잖아요. 어때요? 좀 부담되나요? 죄송합니다. But anyways, yeah, Morning Groover다. 심지어 보이는 라디오다. 썸머는 아랑티봉이 까꿍. 오늘도 2시간 신나게 함께 날려보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excited about this live broadcast. And yes, we are. 생방송으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보는 라디오도 check! 아주 잘 가동되고 있어요. So if you want to check that out, our visible radio, you can always go on our TBS EFM's YouTube channel.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쫙 그냥 한 번에 해버리시면 앞으로 편안하게 보는 라디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So how are you getting your day started, Morning Groovers? Are you having a rough morning or are you having a little bit of, you know, calm morning to start with? I had a really rough morning this morning, to be honest. 제가 아침에 좀 정신이 없이 뛰어다녔었어요. So I went to the convenience store to grab some snacks and my morning coffee because I really needed one because I coul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I went there and then I came back to this TBS EFM station. I got ready for the viewable radio. I wrote scripts. But then after, I realized that my phone was missing. 막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막 준비하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So I went through the restroom to check if I left my phone there. I checked outside, inside my bag, and I couldn't find it. And yes, the worst case scenario, I left it at the convenience store. So I had to run back there again. 그래서 다행히 또 이제 편의점 주인분께서 이제 보관을 잘 하고 계셔가지고 핸드폰을 찾았지만, 괜히 그것 때문에 이 비 오는데 막 편의점 두 번씩이나 가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조금 정신이 없는데 덕분에 잠이 좀 깼어요, 모닝 그루버들. 저 어제도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I was laid in bed, starting from like 10 PM. 누워있는 건 10시부터고 눈을 계속 감고 있었는데 체감상 잠이 한 3시간 뒤에 들었던 것 같아요. Because I had an afternoon coffee and that kind of affected me somehow. 저는 커피를 먹으니까 확실히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한 2, 3시에 커피를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방송

하기 전날에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했는데 덕분에 아침에 편의점 러닝도 좀 하고 이래서 잠좀 깼습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아침 보내고 계신지 저한테 알려주시고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여러분, 파이팅 넘기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Let's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welcome to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께서는요, 대화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주제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화 주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So what is a conversation topic that makes you want to quietly leave the room? Or what is a fun conversation topic for you? 대화 주제 너무 중요하거든요. You know, no matter who we are with, it's so important for us to have a good conversation topic because some of the conversation topics you just want to like escape. You'll be like, oh, don't talk about that. Like, I want to get out. Boring. 좀 지루한 대화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대화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반면에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대화 주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I guess for me, the type of a topic, the conversation topic that I would want to escape would be about, being in a relationship. 저는 연애 주제가 예전에는 막 재밌었는데, 이제는 막 연애 고민 이런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So what happened to me was I met some of the old seniors from TBS EFM about 2 days ago. 이틀 전에 TBS EFM 출신 이제 선배랑 여기 출연자분들이랑 막 만났는데, 계속 연애 얘기를 하는데, I was just like, 그냥 헤어져. Just leave them. Then your problem will be solved. 막 이러면서, 최대한 그 대화 주제를 제가 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막 고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 얘는 막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는 제가, 그럼 헤어져.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So, I don't know. It wasn't that fun anymore. 그래서 예전만큼은 그 연애 주제가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But instead, a conversation that I would rather have about would be about contents. 저는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About just any type of contents. Like, it could be news, it could be entertainment, it could be perhaps dramas. 그래서 콘텐츠 얘기는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알아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So those were some of my least favorite conversation topics and some of my favorite conversation topics.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대화 주제가 별로고 어떤 대화 주제가 좋으신가요? 밖에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계신 우리 감독님과 박원희 팀장님은 어떤 대화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한데. 박원희 팀장님께서는 주로 먹는 이야기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자녀를, 너무 귀여운 자녀를 두고 계시니까 그 자녀에 대한 어떤 성장 이야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는 대화 주제는 뭐가 있으실까? 딱히 박은혜 팀장님은 어떤 대화 주제든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She's a real good listener, so she could talk about just any type of conversation topics. 그래서 모든 대화 주제가 가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연애 얘기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남녀 내가 재밌지 뭐 이러면서 팝콘 각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저랑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반대인 것 같네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talk about those conversation topics. What are your least favorite conversation topics or what are your favorite conversation topics?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While waiting for your responses,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Peter Gabriel, Come Talk to Me.

It is Friday, the 3rd of July.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m Summer.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Expect another hot and humid day with daytime temperatures climbing above 30 degrees Celsius across many inland areas. We will also see plenty of clouds nationwide, and as the atmosphere becomes more unstable, scattered showers are expected to develop, bringing thunder, lightning, strong gusty winds, and even the chance of hail in some places. The best chance for showers will be across central regions in northern inland Gyeongbuk, in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outhern Gyeonggi, northeastern Gyeonggi, eastern Chungcheong, Chungbuk, and the inland and mountainous areas of northern Gyeongbuk. Rainfall totals are expected to reach 5 to 40 millimeters in Seoul, southern and northeastern Gyeonggi, Daejeon, Sejong, eastern Chungnam, and Chungbuk, while northern inland and mountainous areas of Gyeongbuk could receive 5 to 30 millimeters. Over the weekend, that rain band is expected to move northward, spreading rain to areas south of the Chungcheong region. Morning temperatures will range from 18 to 22 degrees Celsius, with afternoon highs reaching 25 to 31 degrees Celsius. For today's highs, we're expecting 30 degrees Celsius in Seoul and Daegu, 28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and Gwangju, and 26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3.2 degrees Celsius. Keep an umbrella handy, stay hydrated, and have a wonderful day ahead. Is it still raining outside today? Well, whatever the weather is like, please keep an umbrella handy, like I said, Morning Groovers. 요즘엔 근데 우산 챙겨가세요. 이 말하기가 조금 민망해요. 우산 챙기러 가라고 했다가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 말 안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It's just so hard to expect the weather these days, but anyways. 우리 서비모닝 그룹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워터탱크님도 오셨군요. 출석합니다. Welcome, welcome, welcome. Good morning to all of you. And Ben Spiral said, hello everyone. And the European heat wave of 40 degrees Celsius is for the moment over. We expect a second one after the US Independence Day. Keep cool in Korea. I know, I've been seeing the news about this weather in Europe that is extremely hot over there. Please keep hydrated.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Take care of your health. 아, 이게 유럽이 진짜 그 태양이 뜨겁잖아요. 근데 이 온도가 막 40도? 이게 그래서 I was just like looking at it once again. I was like 40 degrees Celsius? Like, is this true? Can this really happen? 실화야?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우리 GOD 팬 모닝 그룹어 서머 PD님, 굿모닝. 오늘 정말 정신이 없으셨겠어요. 저는 수영으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비가 오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Look at this. We have wonderful morning groovers who has already finished their swimming workout before 7:30 a.m. in the morning. 여러분, 지금 누군가는 쿨쿨 자고 있을 이 시간에 우리 훌륭한 모닝 그룹은 이미 수영까지 완료하신 거예요. Well done, well done. 오늘 비가 오는데 또 우산 잘 챙겨가시고 어디론가 향하실 때 우산 잘 챙겨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GOD 팬 모닝 그룹어.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Today's conversation topic is this. What is your favorite conversation topic and what is your least favorite conversation topic?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화 주제 혹은 싫어하는 대화 주제 어떤 건지 여쭤봤는데요. 얼짱님께서 저는 정치 대화 주제가 싫어요. 정치, 유유. 각자 생각이 다른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할 말을 잃게 하는 경우 좀 무례한 것 같아요. So obviously politics. So right. You're absolutely correct. 이게 약간 무례하다는 말이 공감이 되는 게 제 생각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유 요즘 이거 막 이게 완전 막 이래서 너무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 생각은 그거랑 반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른 채 모두가 나와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or maybe the purpose might be to shut someone else up. I don't know why. 근데 불편하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랑 생계랑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주제를 꺼내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처음 보는 사이인데 막 갑자기 정치 얘기하고 이러면은 어? 이러면서 되게 놀라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런 주제 대화는 좀 피하고 싶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Keep letting me know, Morning Groovers. 대화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주제 혹은 좋아하는 대화 주제.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TV.

I'm Summer, and I appreciate you joining me as we kick off the day together on Morning Groove. The current time is 7:36, 35 seconds passing by. And here is the latest update on traffic. North Riverside Gangbyeon Highway 구리 bound cars are packing up from Pangwa Bridge to Hannam Bridge. Also, a broken down vehicle has occurred in the same direction between Banpo Bridge to Hannam Bridge. The first lane is under control, so please drive with caution around this area. On the way to Ilsan, there are heavy delays from Cheonho Bridge to Banpo Bridge. Olympic Highway Gimpo direction is backed up from Jamsil Railway Bridge to Banpo Bridge. And on Hannam direction, drivers are moving slowly from Yeoi Haryu to Hangang Bridge. There is another broken down vehicle in the same direction between Yeoi Sangnyu and Hangang Bridge. The first lane is closed down, so please be cautious if you're passing this area. Now traffic is bumper to bumper on Daebu Expressway Seongsan direction from Jeongneung Tunnel to Seongsan Ramp. Lastly, minor delays are spotted on Gyeongbu Expressway's Seoul direction from Yangjae Interchange to Seocho Interchange. That is your traffic update for now. Wishing you a safe drive ahead.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우리 하진 모닝 그룹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이번 주는 월, 화, 수 3일 동안 연수여서 긴 한 주였는데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야호!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ooks like you had a long week. 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 금요일, 해피 금요일 불금을 만끽하세요, 여러분. 비가 그 행복한 시간들 싹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다 씻어줄 거고요. 여러분들 상쾌하다, 상쾌하다, 기분 좋다, 이 금요일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런 좋은 기분으로 함께 다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진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조구모닝 그룹 오셨네요. Welcome, 조구.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다음 주부터 장마라니 우리 모그 가족분들 모두들 비 피해 없이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I know, it hasn't been raining for such a long time. I think we had a brief shower here and there, but I think it was kind of pouring raining this morning after a long time. 그래서 오랜만에 조금 시원하게 비가 내린 것 같아가지고 어제도 그렇고요.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비가 좀 심해지고 막 장기화되고 이러면 또 피해가 입힐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모닝그룹어들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in the weather. 원더헙 모닝그룹어,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펭귄킬러님도 굿모닝, 굿모닝 이렇게 출첵 문자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히 남겨주시고 계세요. Our morning groovers are just so diligent and I love it. So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Okay, 대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피하고 싶은 대화 주제 혹은 내가 좋아하는 대화 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어요. What is a fun conversation topic for you and what is the least fun conversation topic for you? 찬이송 모닝그룹어께서 굿모닝, 얘기하기 싫다기보다는요 질린 주제가 있어요. 바로 육아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결혼을 했어서 지금은 큰애가 대학생이라 또래 친구들은 한참 애들 육아 사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안쓰럽기는 하지만 저는 다 지나온 일이라서요 라고 해주셨어요. So rather than a topic that I don't want about, it's more like the topic I'm tired of and that is parenting. Since I got married when I was a college student, my oldest child is a college student now. Friends at my age are going through a hard time because of childcare and their kids' puberty. Oh no. So you'd be like, I'm done. I don't care anymore. 내 얘기 이제 아니야. 남일 배롱 약간 이런 거네요. 그쵸? 나는 다 키웠다.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는 나의 고민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야, 이 메시지 읽고 우리 박은혜 팀장님 너무 부러워하겠다. 그죠? 아이가 얼른 독립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6살이에요. 제 생각에는 중학생만 돼도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한참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울 그 나이인데 심지어 그 아들분이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박우리 팀장님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귀여워요. 이 순간이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제가 어제 또 친구 얘기를 보러 갔는데
The baby is only like 6 months old. 이 세상에 태어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도 벌써 막 언제 커서 군대 보내고 언제 결혼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육아가 힘들긴 한가 봐요. 육아하시는 모든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아, 뭐라고 또 이렇게 공감해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육아를 안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피하고 싶은 대화 주제 혹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대화 주제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시면 소개해 볼게요. We're gonna continue talking more about this morning groovers, but first let's take a song break. Here is Smashing Pumpkins Today.

They're from 사뚜기 머닝글벌. 저는 어떤 특정 대화 주제보다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요. 보통 제가 좋아하는 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가 가장 재미나고 즐겁습니다. 요즘은 술은 예전처럼 많이 먹지는 않지만 술자리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So I would rather have conversation with the people that I like and the place where I like to be at, especially when I have drinks with the people that I like, I can have good conversation. 그래요. 제가 뭐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기도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술을 아예 안 마시고, 그날 무슨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안 마셨나? 그래서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저는 아예 안 마시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되게 별것도 아닌 대화를 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그걸 뭔가 알겠더라고요. 얘네는 무슨 이런 대화 주제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지? 뭔가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보게 됐어요. 근데 마실 때는 그냥 다 재밌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아닌가? Maybe it just has to be my friends. 제 친구들이 아마 좀 재미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please drink with responsibility. 다행히도 요즘은 예전처럼 많이 드시지 않는다니까. 의외로 또 대화를 할때술안 먹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면은 또 말짱하게 또 재밌는 대화 많이 할수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요즘에 잘안 마시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관찰자 입장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Wonderhub Morningriver said, 피하고 싶은 주제는 나이, 학번 이런 얘기요. 제가 활발하고 나이에 안 맞게 밝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고 처음 본 분들에게 말도 잘 걸고 그러다 보니 얘기하면 민망해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예로 제가 이직을 한 첫날에 아직 소개하기 전에 저보다 한 5살 넘게 어린 분이 제가 후배인 줄 알고 요즘 MZ들은 신기해 이러면서 요즘 뭐가 유행이야? 이런 말을 하다가 제 나이와 경력을 알고 나서 민망해서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젊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On my first day after changing companies, before I was even introduced, someone who was probably at least 5 years younger than me said, "What do MG generations enjoy talking about these days?" and so on. But after finding out about my age and my experience, they got embarrassed. Something like that happened to me. 이거는 그냥 원더한 모닝그루버가 파워 동안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저도 활발하고 밝고 사람 좋아하고 말잘 걸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저를 어리게 생각하지 않았다. So maybe you just have a really young looking look. 그쵸? 동안이라는 말씀 한 번쯤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맞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이보다 어려 보이시네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알려주시고요.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favorite topic to talk about or your least favorite topic to talk about.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화 주제 혹은 너무 피하고 싶어. 진절머리나 이러면서 피하고 싶은 대화 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적절한 타이밍에 틀어드릴게요.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at this moment. Let's now have a listen to another song. This is Oasis, Stay Young.

Because it's summer, and I'm so happy to have you joining with me this morning as well.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hopefully in Yongin area too, as somebody was struggling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n Yongin area. You can also tune in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watch me on Visible Radio over there as well.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죠.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TBS EFM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까지는 안 남겨주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구독, 좋아요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편리하게 또 보이는 라디오 할 때마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While you're tuned in, you can always talk to me or send in a song request. 사연과 신청곡도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우리 코코모닝그룹께서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나 봐요. 늦었지만 출첵! 피하고 싶은 주제는 별로 없지만 피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 오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군데요? 왜 말 안 해주세요? 저예요? 아니죠? So I don't want there's no topic that I want to escape or that I'm not fond of, but there is this person that I want to stay away with. 누구지? Who is that lucky person? 누군가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어떤 대화 주제를 나눠도 좋은 사람이면 또 좋게 들리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또 나랑 코드가 맞으면 뭐 하루 종일 대화할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오늘 캠핑 가는데 비가 이리 와서 텐트를 칠 수 있나 모르겠어요. Oh no, you're going camping today? Looks like you have some fun plans for the weekend, I suppose? 그쵸, 캠핑 하시면 보통 1박 하시는 거니까. And you're worried about the weather. That's a bummer. 근데 비가 오후에 예보가 되어 있나? 저녁에 날씨는 좀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텐트가 살짝만 비와도 어느 정도 그 쉐이드가 있긴 한데 의외로 또 운치 있는 캠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Please enjoy your day. And the message continues regarding our topic for MG Q&A. 저는 정치 얘기를 피하고 싶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아직 관심이 덜하고 그래서 그 주제 나오면은 입국 모드예요. 크크. 제 주변 원어민 친구들도 선거 때나 정치 얘기 잘하던데 더 입을 꾹꾹. 그냥 운동 얘기, 열심히 사는 얘기, 노래나 영화 얘기, 그리고 먹는 얘기,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좋네요. So another person who don't want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politics and rather prefers to have conversation about working out, you know, living your life and having fun.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 얘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으시네. 이럴 때는요, 저만의 팁인데 체육부장님처럼 뭐 진짜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른 척 그냥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예 정치를 모르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야당이랑 여당이 뭔데? 뭐가 여당이고 뭐가 야당이야? 뭐 이런 수준으로 모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쵸? 뭐 이거 뭐 삶의 지장이... 그거는 너무 무식한 거 아닐까라고 박원희 신사님께서 해주신데 이 정도는 해줘야 놀래서 쟤랑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전당대회가 뭐야? 무슨 대회야? 나도 가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쟤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앞에서 정치의 정자도 안 끊을 겁니다. So that was my little tip for you. Yeah, just go with a big question mark. Oh my gosh, what ar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What kind of party is that? Can I join that party? 막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이러면 그 누구도 정치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Sean Morning Groover left a comment on our Visible Radi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lcome to the show. 안녕하세요, 썸머PD님. 오늘 기대하면서 차에서 라디오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둘 다 온 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는 시대별 음악이나 유명한 가수들의 90년대, 2000년대 명곡들 이야기 나누는 것 좋아합니다. Well, today we've got No Doubt, Smashing Pumpkins and Radiohead. What a sentimental moment it is. I really like this show. I'm just so happy that you're satisfied with the songs that we are playing. 그렇죠. 박은희 팀장님's got it, you know. She's like the DJ, DJ D 되셨거든요. 아, DJ 바? DJ 바 저는 좋은데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요. Yeah, she's gonna play all kind of songs that you like. I'm afraid that you're gonna be addicted. 여러분, 이렇게 중독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좋은 중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좋은 노래 많이 들으실 거니까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고 하시면 같이 우리 좋은 노래 들으면서 아침 시작할 수 있습니다.
Morningstar Praise says,

차에서 자동 선곡이 안 돼서 수동 튜닝 했는데 찾았어요. 오늘부터 101.3 유익한 채널 찾았네요. 드디어 저를 찾았군요. 저 여기 사람 있어요. We're here. We've been doing that every single day and finally you made it to find us. 마치 보물을 찾은 느낌이 들수 있도록 재밌는 방송 저희가 해드릴게요. 와, 지금 잠다 깼어요. 이 문자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We're gonna move on to Coin 노래방 in a minute, so don't run away. 도망가지 마세요. I hope Sean enjoys listening to this jam. 조심스럽게 저희가 박은혜 팀장님께서 선곡을 한번 해봤는데요. Let's have a listen to Nirvana, Smells Like Teen Spirit.

상큼하게 시작하는 코인 노래방 도착하셨습니다. Welcome. Please be seated. Oh, actually, in fact, don't be seated. Stand up and keep on dancing because it's time to party, party on this lovely, lovely morning.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계십니다. Do you guys ever remember the first time that we met together here on Morning Group? Like, how did you encounter Morning Group? How did you find out about us? 여러분들 저와의 그런 첫 만남, 계획되지 않은 그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어땠어요? 채널 돌리다가 어? 뭐지? 만남은 게는 어려워. 어렵지만 우리는 습관이 형성되고 이렇게 모닝그룹 커뮤니티가 되고 이제는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Now we're so close together. We're like the closest neighbors that we are always together. The first time is always difficult, but the second time, the third time, so much easier. And that's just how life is right now. 여러분들, right now, we are going to provide you a fun TMI quiz question.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TMI 퀴즈 나가도록 할 거예요. Of course, the TMI is going to be about me, Summer. 저에 대한 TMI입니다. 좋아요.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대답해 주세요. Be quick, move your fingers. If you're driving, don't move your fingers and look front, okay? 자, 질문 나갑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을 삼켜가지고 밤에 계속 기침을 했는데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참고로 음식이 아닙니다. So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on coughing all the night. What on earth do you think I swallowed? 제가 뭘 삼켰을까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is not food. 자, 제가 어젯밤에 무엇을 삼키고 고생을 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Boynen Radio. 정말 TMI죠? 어쩌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어제 딱 생각했어요. 오케이, 이거 내일 TMI다. 오케이, 투어스 OPPA들 가셨고요. Now we have the cutest ever girl group, Eileen Magnetic 듣고 계십니다. 신곡이 많은데 전 이 노래가 유독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We're going to listen to a Magnetic. Uh-oh. 아, 9743 Morning Group said. 아, 대박! Nirvana 에 미쳐있던 중딩 시절 소원. 노래 굿굿 DJ님 기운이 활기차셔서 하루 시작도 기운내서 해보겠습니다. 우! 활기찬 저와 Nirvana의 combination. Go Nirvana, go Summer. 이런 조합이 있는 모닝 그룹입니다. So please take a listen to it every single day and your life will be so much better. A new morning giver said 1743. 아까 라디오 헤드의 Creep 나올 때 다음 노래는 너바나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구리 팀장님 선곡에 감탄하고 있어요. 저랑 텔레파시 통했네요. 덕분에 금요일 출근길 신나게 갑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Oh my gosh, what a coincidence. You thought about Nirvana would be played after Radiohead and we played it for you. So all these kind of magic happens here on Morning Group. It's like a magical wonderland. So just keep on listening, trust us. 그러니까 저희 믿고 계속 듣기만 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가만히, 그냥 귀만 여셔가지고 편안하게 듣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막 고막이 막 댄스 댄스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어? 더 들어줘! 모닝 그룹을 틀어줘! 이렇게 외침을 할 거예요. Okay. 정답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You. 여러분들 같이 불러. You. 자, 펭귄킬러님께서 여의주 딱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답들 여러분 많이들 보내고 계시죠? 어디 한번 볼까요? 1398, a new morning groover said You swallowed air or your spit. 공기 아니면 침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Sometimes you would swallow your spit and then like it would make you cough all day long, right? 침 잘못 삼키면 위험해요. 우리 조국 모닝 그룹께서는 정답은 머리카락. Is this even possible? 머리카락 삼킬 수가 있나요? 아, 머리카락이 짧으면 좀 가능할 수는 있겠다. Like, maybe you wouldn't like intend to do it? 저 머리가 길기도 하고, 머리가 저는 혀에서 걸려요, 무조건. 입안에 들어가면, 아, 머리카락! 막 이러면서 막 뱉거든요. So, definitely it's not my hair that I swallowed yesterday.
Happy Live Morning 노래방. 노래방 타임 해주시고 혹시 머리카락 와우 How can you be thinking about me swirling my hair? 어떻게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 땡땡땡땡입니다. 혀에서 이미 걸려버려요. 아 왔습니다. My favorite onlys. My all time favorite Blackpink original soundtrack. 이번 트랙 맞아?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요즘 나와도 떴을 노래예요. So this is Jenny, Loje, Lisa, and Jisoo. 어렸을 때 풋풋했던 시절 우리 마지막처럼 보고 계십니다. 나를 터질 것처럼 안아줘. 여러분들 열심히 맞추고 계시네. 선생님 목이 뭐예요? 제가 모기를 어떻게 생깁니까? 제가 사오정이에요? 나방! 이런 모기예요 제가? 아닙니다. 오, 정말 상상만 해도 disgusting. How can you be saying that I would swallow my mosquitoes? 아, 그러니까 모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 다 같이 골라요.

Live your day like it's your last day, everyone. Enjoy it to the max. Okay, looks like somebody didn't get the question. For example, 9743 Monogrover asked, 네? 운전하느라고 문제를 못 들음. Okay, okay. One more time, one more time. Encore, encore. 자, 다시 TMI 퀴즈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삼켜서 밤에 계속 기침을 했어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음식을 삼킨 게 아닙니다.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coughing all through the night. What did I swallow? It's not food. 다시 것처럼 안아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와우 제니 언니가 목청이 너무 좋네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리사 것처럼 아오 자 7629 said 과일씨? 아니요 땡 오 무서운데 제가 어제 자두 먹었거든요 근데 자두씨가 진짜 이따만 하잖아요 So no that's not the answer Try again try again 아 약간 힌트를 드려야 되나? Okay after reading this one more message I'm going to provide you guys a hint okay? 9743 Morning River said 삼키다 먼지 Did you swallow some dust? 먼지는 뭐 맨날 삼키지 않나요? 공기가 안 좋은데 있으면 맨날 삼키고 있죠 코로 삼키고 입으로 삼키고 Yeah, I think I would swallow this every single day when I'm in a place where it's kind of dusty 자, okay,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 Looks like you guys need one 웃겨가지고 문자 온 게 어쨌든 힌트는 It has to do with a product 어떤 제품이에요, 제품. 아셨죠? 제품을 제가 의도치 않게 삼켜버렸어요. So, by accident, I ended up swallowing it just a little bit. Not even too much, just a little bit. And then I ended up coughing. Oh my god. Jenny, come on! This is Tame Impala featuring Jenny.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뭐예요? I am your Dracula, the worst nightmare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 Dracula 언니가 잡아먹을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This has been one of my favorite gems to listen to these days. Alright, 대리님께서 썸머가 삼킨 것, 정답.

0: 커피 삼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커피 그리고 잘 나지도 않아요.
1: I rarely have my nosebleed, so no, that's not the answer.
0: 우리 이영주님께서는요, 소화제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고생입니다. 어떡해요, 여러분들. 맨날 어렵죠? It's so difficult every single week, and I don't know what to do. 펭귄킬러님께서는요, 포기하셨어요. Looks like you gave up. You'd be just like, enjoy the music anyway. 그냥 음악 즐겨. 이 시간쯤 되면 자괴감 들어. 화를 삼키셨나요? Did you swallow your anger? 아니요, 어제 화 안 났어요. 어제 정 안 하게 한 사람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땡땡땡. 오케이, 또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것 중에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This is a product that we use every single day. And it's quite spicy. A little spicy. 약간 맵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데 정말 매일 하루에 많게는 세 번. So you would use this product 3 times a day or 2 times a day. 아, 정답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우리 7629모닝 그룹어 비닐조각이라고 해주셨는데 땡입니다. 첫 문자인데 읽어주셨다고 좋아하셨는데 땡이요.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에는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까? Okay, finally, morning viewers. Oh my gosh, we have an answer. 정답 들어왔습니다. 9743모닝 그룹어 1398모닝 그룹어께서 치약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저 치약 삼켰어요, 머리 그루버들. 진짜 TMI죠? 이런 TMI가 어딨어요? 9743모닝 그루버께서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정답이 궁금해서 못 내리는 치약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Now you can get up your car now. Yeah. Now your curiosity is solved. So you can get up your car and move on and, you know, continue with your day. 여러분들을 이렇게 차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매력이 있구나. 558 모닝 그루버도 굿모닝, 오늘은 얌전히 하려고 했는데 치약 삼키셨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Yes, finally you have realized that I have swallowed my toothpaste while I was brushing my teeth yesterday. 여러분들, 민준 미나맘도 치약이라고 해주셨는데 So this is what happened. I was brushing my teeth and I actually stayed at my parents' place yesterday. So I was talking to my dad while brushing my teeth. You know, I'm such a talkative person that I would just come outside the restroom while brushing my teeth to talk to someone. 제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를 닦으면서도 밖에 나와가지고 떠들면서 닦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잘, 딕션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아빠랑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 이 소리가 난 거예요. 제가 삼킨 거죠. 그래서 I ran to the restroom and I spit it out but it just won't come off. 그래서 계속 막 기침을 하면서 나중에 막 다 헹구고 해도 기침이 한 1시간 동안 계속 나더라고요. So I was talking to my dad. Oh my gosh, I keep on coughing. I just swallowed some toothpaste. And he was like, 하하하, 아빠가 쌤촉이다 막 이랬거든요. So that's what happened yesterday, 여러분들. 저의 조금 TMI였어요. 네, 치약을 삼킨 순간 꽤나 행복했습니다. 아, 내일 TMI 뭐 하지 하다가 이거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피소드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넌 저도 예뻐해 주세요. We are listening to Day 6 예뻤어 듣고 있습니다. 네가 이를 닦는 그 모습조차도 너무나

남자 밴드 중에서도 굉장히 피치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So I think they sing at the highest pitch, even though they are a boy band. 오, 어쩜. 특히 이 원필 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영케이 씨 파트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원필 씨 나오면은 막 이러면서 꾀꼬리 소리가 나오는데. Morning Groovers, I really hope you guys to be extra careful when it comes to brushing your teeth. Don't try to have any conversation when you're brushing your teeth, even if you want to. 이를 닦을 때는 이래서 이만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For 3 minutes, you have to sit still or stand still in front of the mirror and just like wipe your and brush out your teeth. That's so boring. And I just had too much to talk to, so that's what I did. I ended up having an accident. 여러분들 이런 사고 당하지 않으려면 이 닦을 때는 3분 법칙을 지키시고 떠들지 않는다, 핸드폰 하지 않는다 그렇게 명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너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도대체 누가 이 닦으면서 얘기하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just in case, because I'm always worried about you. 좋습니다, 우리 모닝 글로벌들.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more of Morning Groove. 제 침을 좀 더 삼키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드릴게요. I'll be back for news headlines and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et's take a listen to this song. 나머지 노래 제가 들려드릴 시간 드릴게요. Day 6의 예쁜

have diverse topic to share conversation instead of talking about politics or religion. 아, 그럼요. 그럼요. 저도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좀 다양한 얘기 있잖아요. 새로운 얘기. 막 사회의 어떤 현상이나 여행 경험 얘기하거나 영화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So for me, I'm always curious about people's reaction when it comes to watching the content or listening to the radio or watching any sorts of drama. 그래서 막 PD가 보통 방송을 만들고 반응 궁금해하는 것처럼 제가 보는 콘텐츠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서 저는 항상 다 찾아봐요. 댓글도 진짜 열심히 보고 막 친구들 만나면 물어보고 그리고 뭔가 대화 주제가 다양하게 막 뻗쳐져 가는 것 같거든요. When you're talking about these contents that we watch, I guess the conversation topic can kind of broaden itself.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할 때도 그래요. 저는 소개팅 할 때도 수림 씨의 연애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아, 몰라요. 약간 이러고 싶은데 갑자기 막 어떤 과학 얘기, 막 사회 얘기, 막 경제 얘기 막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렇더라고요. 약간 저좀 nerdy한가요? Am I kind of nerdy? 어쨌든 저는 좀 그렇습니다. 뭔가 좀 시덥지 않은 대화보다는 깊은 대화가 좋아서 그런 건가? 아, 잘 모르겠어요. Ben Sparrow said, regarding topics that I'm not particularly fond of, it is about politics and politicians talk related to short-lived issues or problems that are blown out of proportion. Absolutely. Like, sometimes I think to myself, okay, listening to all these kind of conversation, is it really worth it talking about like this? 뭔가, you get kind of emotional when talking about this topic, and at the end of the day, you'll be like, oh, I just wasted my energy and time talking about this topic. Sometimes it feels almost meaningless to me because I have wasted so much energy, you know, being angry about certain issues when it comes to politics. So I would rather talk about something more fun, right? Talking about traveling, about the book that I read, and so on.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 주제 피하고 싶어요? 어떤 대화 주제 좋아하세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계속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Since 체육부장님 requested a song, we're gonna listen to it all together, Coldplay, Heim for the Weekend.

Let's check out some more of unread messages. Sunset Morning 그룹업계에서 제가 좋아하는 대화 주제는 음악 이야기, 영화 이야기이고요. 피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애 안 하니? 애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아, 연애 안 하니? 이거입니다. So I would rather talk about music and movies, and I don't want to talk about any sort of conversation. I don't want to have any sort of conversation when somebody asks me, "Why aren't you in a relationship? Why won't you date someone? You are pretty normal, so I guess you could date someone. So why aren't you doing that?" 근데 제가 궁금한 게이 멀쩡한 것과 괜찮은 사람과 연애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혼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러면은 지금 온 세상에 결혼한 사람, 연애한 사람은 다 멀쩡하고 반듯한 사람인 건가?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쵸? 우리 선셋 모닝그룹어. 멀쩡하면 연애해야 되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어떻게 반문하지? 그러면은 그쪽은 멀쩡한데 왜 연애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I don't know. It's none of people's business, right? Like, they would date when they're ready to date, and yeah, do just whatever they want if they're ready to do whatever they want, right? 그렇죠, 그렇죠. 암요, 암요. 저도 많이 들어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근데 이렇게 막남 연애 이런 게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연애 얘기 제가 막 재미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한테 연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연애 얘기를 하는 건막 좋아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고민이 있을 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면 헤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너에게 이렇게 고민을 하게 하는 거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듣고 계세요? 네, 잘 고민해 보시고 헤어지시고요. 너무 냉정한가요? 너무 극단적이야. 냉정해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은 안 헤어지고 잘 만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Whoever are in a relationship at this moment, you know, be happy. You know, make some effort. And if you are struggling, you know, consider just breaking up. 너무 이렇게 쉽게 또 인간이 이렇게 뭔가 물배듯 갈라지고 이러는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잘 고민해 보시고요. Penguin Killer said, 저는 어떤 주제이든 좋아해요. 특히 과학 관련된 주제를 더 좋아합니다. 우주 영화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주제가 문제는 아닌 듯해요. 대화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직설 화법을 좋아하는데 돌려서 이야기하는 화법 정말 싫어요. 어떤 주제이든지요. So I can talk about any sort of topics when it comes to sharing a conversation, especially about science. And I also love science movies, science fiction movies when it's related to universe. And I think people have to be more direct and straightforward. I would prefer that kind of conversation. 그러니까요. 이 대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대화 주제도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돌려 돌려 말아서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막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But you know what? Some people don't really prefer those

straightforward and direct conversation. 뭔가 그런 거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빌드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특히 뭐 어떤 분들 뭐 섭외를 하거나 막 이럴 때 저는 사실 그 스몰톡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I would just get to the point and be like, "Oh, it's me. Do you have time? Sometime around next week?" 그러면서 하는데 이게 또 사회생활이 있다 보니까 스몰톡을 또 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누구씨?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이렇죠. But if I would receive that kind of call, I would be like, "So when do you need me?" 언제 필요하신대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뭔가 저도 직설화법을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7641 Morning River said, 안녕하세요. 출석이 늦었는데요. 좋아하는 대화 주제는 스포츠 얘기랑 요즘에는 주식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주제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불금 되세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you would like to talk about sports and also those stocks or investments that you're doing, I guess, these days? 맞아요. 이게 진짜 꿀잼이죠, 요즘에. 이렇게 또 도파민이 도는 주제가 없어요. 그죠? 스포츠 좋아하시는구나. So does that mean that you can talk about any sort of sport topics? Like soccer, baseball, basketball, no matter what. 아, 진짜 이 스포츠 덕후들은 진짜 스포츠 얘기만 해도 시간이 엄청 갈것 같기는 해요. 그죠? Morning, Groovers. I would like to talk to you guys about any sort of topics because having conversation with you guys is so fun and this moment is really precious to me. So I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your listenership and always sharing your fun comments about the topics that I throw you guys.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Oh no, it's almost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So I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lso, if you want to watch this episode again or re-listen to Morning Groove, you can always go on TBS EFM Morning Groove's YouTube page. 제가 다시 보기, 다시 듣기 꼭 올려둘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David Bowie, Space Oddity.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